0: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나 학급에서 했던 일들을 기사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글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되어서 기사 쓰는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나중에는 아이들이 직업, 이런 그 체험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실에서 만나고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몹시 궁금합니다.
1: 네, 저도 몹시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글 쓰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출연해준 친구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앞에 계시는 친구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초등학교 6학년 문서연입니다. 저는 요즘 책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전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나린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독서와 피아노 연주입니다.
1: 와, 요즘 친구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좀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친구들은 정말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책 읽기를 좋아한다니. 자, 오늘 방송이 아마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되죠? 여러분 긴장됐나요? 네. 자, 선생님 진행자인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여행을, 라디오 여행을 체험할 거니까요. 긴장 푹 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에서 느꼈던 것들을 각자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기 소개를 해줬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미들 리터러시 수업, 그리고 학급 신문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6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고민, 앞으로 꿈까지 이야기를 좀더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텔레비전이나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다음에 SNS,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죠. 어른들도 이제 모든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이 정보를 살펴보고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유수갱플 집장님, 전라도 학생들과 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다시
0: 그쵸.
1: 말하면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0: 네.
1: 문해력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우선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저희가 매년 이 하고 있는 수업 중에서 올해는 특히 강화된 게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내가 접하는 뉴스와 영상, 인터넷 이런 정보들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한테 사실 없어요. 수업 시간은 없는 거. 그래서 올해는 그 수업 중에서 한 3회차 정도를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광고 차이, 또 사실과 의견의 차이, 제목이나 사진만 보고도 내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기사를 쓸 때도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한 내용인지 또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이 왜곡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이번 수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네,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접하는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었고, 진짜인지 가짜뉴스인지 구별하는 어떤 그 마음의 문이 이제 열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미디어 문해력, 리터럿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수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건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 수업이랑 관련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아,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구나를 느꼈어요.
1: 네. 그러면 미디어 수업 이렇게 듣고 나서 수현 학생이 조금 달라지는 거, 미디어를 바라보는 어떤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었나요?
2: 네, 수업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전에는 이 제목만 보고, 아, 이거 재밌겠구나 보고,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나쁜 경향이 있었는데요. 수업을 받고 나서는 제목만 안 보고, 내용을 보고 이제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크게 향상됐어요.
1: 네.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됐는데 또 친구가 아까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책 읽는 것이 내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책 읽기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요. 네. 자, 그러면
0: 네, 이번 수업 과정이 그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자가 되는 과정이나 또 학급신문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우리 수연이가 1조였거든요. 그래서 제 시각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우리 수연이었어요. 교실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처음에는 내성적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때마다 보니까 리더십도 발휘를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 짧은 수업 기간이었지만 그 네. 기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충분히 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고요.
0: 네.
1: 또 이제 그 다른 진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구별이 어려울 텐데요. 우리 네. 서윤이 학생에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진짜처럼 보이는 뉴스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서윤 학생이 예전에는 제목만 보고 그냥 믿었는데 이제는 확인한다고 했는데 서윤 학생도 아마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라고 혹시 의심해 본 적이 있을까요?
3: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가 학생 때 일진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진짜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궁금했습니다.
1: 네, 아, 그랬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을 때. 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3: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기사를 찾아보고 관련 정보와 사실을 확인했고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판단했습니다.
1: 네, 앞으로는 대부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특히 연예인들에 관한 뉴스, 그다음에 뭐 셀럽들에 관한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좋은 뉴스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일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윤 학생은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고 출처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진짜인지 가짜뉴스인지 그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요. 네.
0: 네. 사실 서연이 학생도 제가 얼굴 너무 귀여워서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좀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연이 학생도 기억에 남지만 우리 할인이도 오늘 세 명 친구들이 다 제 기억에 남은 친구들만 다 나와서 반갑고요. 그 우리 서연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받기 전과 받기 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3: 수업 받기 전에는 그냥 가짜 뉴스여도 진짜인 것 같은데 수업 받고 나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한 것 같아요.
0: 수업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할인이는 이 수업을 받을 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되게 낯설은 수업 같은데 어땠어요? 수업 받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4: 수업 받을 때는 일상에서 잘 접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0: 네.
4: 친구들과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마을신문을 같이 만들면서 더욱 친구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고 원래 모르던 것도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0: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보를 볼 때마다 이게 본인이 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검토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직접 기사를 써보잖아요. 그리고 영상은 안 만들었지만 실제 인터뷰를 하고 기사 작성하고 학급신문을 만들어봤는데 그런데 할인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볼 때나 또 기사를 접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어요?
4: 정확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0: 아, 네.
1: 네, 수업 시간에 굉장히 그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뉴스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영상에 있는 정보들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런 문해력 미디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성장할 때까지 계속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습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 기자단을 통해서 기사를 잘 쓰는 만큼 정확하게 보는 거, 잘 듣는 거, 또 사실을 확인한 태도 이런 걸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제가 보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또 인터뷰를 할 때는 좋은 질문을 해야만 또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나요 혹시?
4: 네.
1: 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을 네. 검증받기도 하고 또 사상을 주입받는 그런 네. 방식의 이제 미디어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네. 다루듯 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도 수업 본인들의 경험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1: 선곡해준 노래는 바다의 왕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바다의 왕자 박명수 씨의 노래를 제가 선곡할 줄은 몰랐는데 음악 듣고 같이 돌아올게요. 네.

0: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라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기자 3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미들이어 문해 수업을 함께해서 함께 수업을 통해서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써서 완성한 학급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신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6학년 교과에 보면 학급신문 만들기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거예요. 2학기 때 배운 걸 알고 있는데 미리 1학기 때 학급신문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도 했는데, 먼저 학급신문은 우리 학교와 학교 주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신문에는 내가 우리 동네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학급신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이런 것들도 편집장과 기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친구들과 기획회의를 하는 시간도 제가 한두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학급신문 제호도 정해보고, 또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누구 인터뷰를 할 것인지, 기사는 누가 쓸 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문이 만들어졌거든요. 또 교내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든 것들도 친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행사나 또 기억에 남는 장소, 그리고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들은 기사화하는 과정이 학급신문에 담긴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쓴 글을 모아서 한 장의 학급신문을 완성하는 과정, 이것이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0: 네. 1부에서는 우리가 미리 문해력,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차시로는 이제 학급신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기획하고,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보고,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그 수업을 어떻게 느끼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수현 학생부터 먼저 질문해 볼게요. 수현 학생은 이 학급신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사를 썼는지 궁금해요.
2: 제가 담당했던 역할은 기자였고요. 저희 모둠은 학교나 학급에서 했던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0: 네. 행사를 취재하고, 기획을 하는 전반적인 어떤 편집장이 아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 편집장님도 따르셨었어요?
1: 기자였어요.
0: 기자만 역할을 했었고요.
1: 네.
0: 네. 자, 그 기사를 쓰면서 혹시 가장 재밌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2: 가장 재밌었던 점은 이제 글, 기사를 쓰는 거였고요.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취재하는 사람이랑 이제 일정이 조금 엇갈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취재했어요. 나중에 시간 날때 해가지고.
1: 네. 그럼 실제로 생각했던 내용과 또 실제 취재하고 난 뒤에 했던 내용들 달라진 것도 혹시 있을까요?
2: 딱히 없었어요.
1: 진짜요?
2: 네.
0: 역시 천재 기자가 아닐까요?
1: 질문이 적었던 거 아닐까요?
0: 미래의 기자가 여기서 벌써 보입니다. 취재하기 전과 후에 달란 점이 없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잘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터뷰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도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질문지를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 서현 학생, 화린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고민이 되었나요?
3: 인터뷰할 때 대답할 내용이랑 표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네. 하린 학생은요?
4: 어떤 질문을 할지와 인터뷰를 할때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인터뷰할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떤 질문을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아마 그런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제 인터뷰할 때 긴장되지는 않았나요?
3: 살짝 긴장이 되긴 했는데, 재밌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재밌었어요? 네, 네.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3: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인터뷰를 할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네. 인터뷰는 처음이었죠. 이번 학급신문을 만들면서.
3: 네.
0: 굉장히 그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3: 네.
0: 네, 그랬어요. 네. 아마도 인터뷰해 주신 분이 우리 학생들의 그 처음 기자라는 점을 잘 인지해 주시고 응답을 잘 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린이 학생은 어땠어요?
4: 저는 총 두 명을 취재했는데
0: 네.
4: 두 명 다 제가 질문한 거에 제대로 잘 답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0: 네, 질문하는 것에 잘 답을 해주셨다. 어떻게 보면 또 질문지를 잘 만들어갔기 때문에 답을 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메모도 해서 답변을 적었나요?
4: 네.
0: 네,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인터뷰라는 것이 질문지를 잘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사를 쓰려면 잘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쓰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땠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글을 썼을 때.
1: 우리 서연이부터 대답해 볼까 네, 한번. 네. 수연이부터 할까? 박수연부터. 네. 아니요. 양보하지 말고 대답합시다. 네.
5: 잘 모르겠어요.
1: 우리 서연이는 좀 어땠어요?
0: 네.
1: 네, 인터뷰할 때.
0: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기사를 정리하고 했던데 어땠어요? 그런 점이 힘들진 않았어요?
2: 좀 힘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되게 뿌듯했어요.
0: 어떤 점이 좀 뿌듯한 것 같아요?
2: 글의 완성도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현 학생은요?
3: 친구들이랑 해서 별로 힘들지는 않았고 조금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점이 좀 재밌었어요?
3: 같이 이야기하고 글을 쓸 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혼자라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같이 친구들과 함께 했더라는 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거기에서 또 어떤 기사의 완결성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린 학생은 어땠어요?
4: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기사를 쓰니까 기사의 내용이 풍부해져가지고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친구들과 모둠해서 협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헤드라인 주제가 있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 그 제목이나 내용이나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런 함께 기사를 쓸 때. 의견이 좀 다를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서현 학생 그럴 때는 어떻게 의견을 맞췄나요?
3: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서 큰 문제 없이 신문 만들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0: 네. 혹시 싸우시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3: 네.
0: 그러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글을 완성했고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사실 학급신문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처음에 짧게 적었던 그런 내용들도 다 살펴보고, 또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문장을 다듬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 회차 때마다 아이들 참 성장하는구나, 그것도 많이 느꼈고, 또 이번 수업이 단순히 기자가 되는 방법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그리고 자신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르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수업할 때는 친구들이 첫 시간 때는 다들 좀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많이 줬습니다. 네. 친구들 좀 긴장을 풀으라고 많이 줬고,
0: 네.
1: 이제 회차가 거듭할수록 이제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한 퀴즈도 되면서 친구들이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습관화되게끔 하는 게 제 수업의 중점이었고 사실 마지막에 했던 그 학급신문 만드는 유해차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기자가 돼서 질문을 만들고 또 기사를 만들고 친구들과 협업해가지고 기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러면 네. 우리 서연 학생은 혼자 글을 쓸 때와 친구들과 신문을 만들 때 좀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해요?
3: 혼자 할 때는 혼자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어 편하지만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단점이 있는데 친구들과 신문을 만들 때는 모두 협동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완성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합쳐져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점이 가장 달랐어요.
0: 네, 그렇죠. 협업을 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혼자 했을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협업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 네.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신문의 안에 그 마을 지도 활동 이야기도 넣었다고 해요. 네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하린 학생 혹시 평소에 그 다니던 학교와 그 학교 주변의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새롭게 보이거나 또 알게 된 새로운 장소가 있었을까요?
4: 새로운 장소는 없었지만 평소에 지나쳤던 공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대부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지인보다 가장 잘 모르는 게 내 주변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마을 주변을 그려보는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어떤 지점을 좀 더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편집자님이 그러한 점에서 이 마을 지도 만들기를 네. 기획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평소에 다니던 가게 다니던 또 길, 그리고 누군가 만드는 꽃밭,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잘 안 걷잖아요.
0: 네.
1: 잘 안 걸으니까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마을 지도 처음에 하자 할 때 친구들이 뭘 그릴지 몰라가지고 아파트만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니던 가게, 그리고 누군가 닦아놓은 길, 또 신호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호화해서 만들어보자. 이걸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해가지고 네. 지도를 만들었는데 아 이런 과정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 지도 그리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은 요즘 이제 다 학원을 다니면서 네.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잘하는데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좀 더 네. 동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하린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전라초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 학교 주변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장소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있을까요?
4: 제가 추천하는 장소는 모래내 시장입니다.
0: 네, 모래내 시장이요? 네. 왜 모래내 시장을 추천해요?
4: 그 전주에 온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유명한 곳 중 하나고 저희 가족도 가끔 모래내 시장을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러면은 하린 학생 생각했을 때 모래내 시장의 매력은 뭐인 것 같아요?
4: 마트처럼 그냥 물건만 진열되어 있지 않고 직접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 판매하는 상인과 또 손님들과의도 대화를 이어가는 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점점 잊혀져 가는 이웃에 대한 관심들을 또 시장에서 그 상인들과 또 같이 또 시장 보러 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시장 그 자체가요.
1: 네. 사실 마을 지도가 단순히 그 결과물로 보면 길을 표시하고 또 상점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 말한 것처럼 모래내 시장 저 자주 가거든요.
0: 네. 네.
1: 소개할 게 진짜 많아요. 네. 친구들이 과연 몇 개월에 그릴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고 또 마을 지도를 그린다면 한옥마을에 진짜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잖아요.
0: 네.
1: 지금도 마을 지도 이렇게 보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핸드폰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을 지도 보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외국인들 왔을 때 소개하는 마을 지도 이거 그려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네. 하나의 좋은 어떤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그냥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 그냥 단편적인 평면의 어떠한 지도보다는
1: 그쵸.
0: 이렇게 손길이 닿아서 어떻게 보면 평면보다는 좀 더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지도
1: 네.
0: 그런 것들도 아마 시청에서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네. 하나의 관광 그 프로그램에 넣어도 괜찮을까라는
1: 그쵸.
0: 생각이
1: 우리 친구들이 만든 네. 마을 지도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 외에도 학급 네. 행사도 기사로 작성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반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것은 꼭 신문에 남기고 싶다라고 했던 순간들을 아마 담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각각 우리 수연 학생부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급 행사는 방학 시기쯤에 했던 학급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총놀이도 하고 이제 가가볼이라는 이제 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니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0: 네. 학교 생활에서 이런 그 공부 외에 하는 행사들이 가장 기억에 남죠. 네. 그렇죠?
1: 재밌으니까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소연 학생은 어떤 것들이 기억에 가장 남아요?
3: 저는 6학년이 되어 봄에 저희 반에서 다 같이 학교 마당에 감자를 잘라 윗부분에 심고 물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감자가 많이 자라 감자를 방학 전에 다 같이 캐서 나눠 집에 가져가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걸 신문에 남기고 싶습니다.
0: 와, 직접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직접 집에 가서 또 먹는 그 즐거움, 그냥 사서 먹는 것과 또 다른 색다른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을 또 이 신문에 남기고 싶다고 했네요. 자, 하린이 학생은요?
4: 저는 학교에서 가가볼 대회를 했던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0: 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좀 기억에 남았나요?
4: 가가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끼리 포스터도 만들고 협력해서 재밌는 게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게임을 소개하는 어떤 그 포스터도 함께 제작함으로써 좀 더 그 게임에 대한 애착이 더 있어서 아마 그런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세 학생이 같은 반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각각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이 신문에 담긴다는 것도 이 학급 신문의 매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같은 체육대회 또 같은 감자 심기 대 그 체험 활동 그리고 기타 행사들을 사실은 같은 주제로 썼어요. 친구들이 대체로.
0: 네.
1: 왜냐하면 지금 그 야외 체험 활동이 많이 축소돼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던 행사들을 친구들이 많이 썼는데 그래도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또 각기 다른 기사로 쓰는 내용들 보면서 이게 같은 내용이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이미 신문이 좀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1: 네.
0: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저희 마무리 신문이 나올 겁니다.
0: 네.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완성된 학급 신문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1: 네.
0: 새 학생들은 이게 만든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1: 그렇죠.
0: 기분이 어땠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 되게 뿌듯했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이 이제 한눈에 보이니까 이것보다 더 잘 만든 신문이 있나 싶을 정도로.
0: 네. 그런데 혹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모둠이나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해서 이 학급의 그러한 신문들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2: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번 또 하나의 이걸 계기로 해서 학급 신문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학년인가요?
2: 네.
0: 네, 그러면 하반기 한 학기 남았는데 친구들과 추억을 또 학급 신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졸업의 하나의 상 뭐 기념으로 가져가도 서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학교의 초등학교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서연 학생은 어땠어요?
3: 저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완성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완성도가 더 높았을 것 같아 아쉽기도 했어요.
0: 네, 아쉬움을 2학기에서도 이제 동아리로 이어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 네. 하린이 학생은요?
4: 신문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더 잘 완성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컸어요.
0: 그렇죠. 사실은 아쉬움이 남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는 것보다. 그 아쉬움이 있어야만이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그것들을 삼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2학기 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정말 모두가 그러한 뿌듯함을 가지고 이 수업을 완성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친구들이 제가 학급신문을 2회차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 제호만 쓰는데도 보통 30분씩 시간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쓰자, 이렇게 하면서 기사 써봤는데, 처음에 짧게 썼던 내용들이 좀 더 보강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아이들이 보충하고, 또 편집장 역할을 맡은 친구들이 문장을 다듬어가는 과정,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체득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문해력과 함께 또 학급신문까지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을 관찰하는 힘이 결국에는 친구들이 기사와 하는 짧은 작업을 통해서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그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학급신문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잠시 음악 듣고 3부에서는 이 전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네,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돌아왔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초등학교 6학년 박수연, 문서연, 안하린 학생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와 신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4명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6학년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마지막 학년인데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억을 만들어 갈 시간도 남아 있는데요. 우선 수연 학생은 이제 학교에서 지낸 시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1: 전라초에서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 5학년 때 여기로 전학을 왔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금도 조금은 그래요.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아, 새롭게 학교를 바꿨군요. 굉장히 낯설었던 시간이었을 텐데,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또잘 적응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수연이 학생은요? 서연이 학생은?
2: 저는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0: 오, 네. 그래서 당선이 되었나요?
2: 아, 네.
0: 오,
2: 오.
0: 네. 그러면 그 추억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2: 투표하는 재미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0: 네, 그러면 선거할 때 나를 뽑아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 네.
0: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회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 아, 저는
0: 아, 부회장. 네, 나는
2: 부회장이었는데,
0: 어떤 부회장이 되고 싶다라고 친구들에게 표를 요구했을까요?
2: 저는 그런 말은 안한것 같고, 그냥 공약으로 했던
0: 네.
2: 것 같아요.
0: 네, 어떤 공약을 냈어요?
2: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실 놀이를 하는 공약이랑,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0: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실 놀이요?
2: 네.
0: 그게 어떤 거예요?
2: 가가볼이라고
0: 네. 아니, 아까 우리 다른 친구도 가가볼 얘기를 했는데 그 게임 어떤 건지 사실 좀

0: 열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1: 와, 그럼 롤링페이퍼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혹시 궁금한데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0: 선생님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잘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와, 선생님이 그거 받아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뿌듯하고도 교사로서의 어떤 자신감 또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추억에 담긴 이야기를 해줬는데 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힘들었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네, 수연이부터요.
2: 저는 공부가 가장 어려웠어요.
1: 공부요?
2: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남들과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1: 영어가 힘들다.
2: 네.
1: 그런데 천천히 가면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자, 우리 서연이는요?
3: 저는 안전 때문에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걸못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1: 네, 수학여행이나 아니면은 체험학습을 못하고 아마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놀지도 못하는 그런 요즘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0: 저도 수학여행이랑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가지고 6학년 때 추억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1: 네, 근데 그 아쉬운데 우리 어른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그런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0: 학생들이 책상 교실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1: 네, 그러니까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의견 물어봤을까요, 선생님께서?
4: 체험학습이나 뭐 이렇게 수학여행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혹시 했을까요?
0: 해주시긴 했어요. 네.
4: 납득이 되셨어요?
1: 납득이 되나요?
0: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1: 어떤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되던가요?
0: 약간 안전상의 이유로 갈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 잘 조심해서 하면은 조금 그래도 한번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인데 그 정도는 조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 그렇죠.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출발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윤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2: 이제 체험학습을 못 가게 막는 거는 이제 안정상의 문제로 이유가 이제 납득이 돼요. 근데 전주 안에서도 어떤 학교는 가고 어떤 학교는 안 가는 게 되게 차별같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불만이 제일 많았어요.
1: 네, 그렇군요. 안전상의 문제라면 사실은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 가는 길도 안전상 이제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로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른들을 생각했을 때하고 우리 학생들 생각했을 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런데 좀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편집장님은?
4: 아, 그쵸. 사실 학급식 만들면서 친구들한테 6학년 때 했던 일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1: 네.
4: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물어봤더니 다못 가서 아이들이 정말 소리 지르고 슬퍼했어요. 가고 싶다고 수학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 5학년 친구들이 다시 6학년 올라올 때그 친구들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갈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불공평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추억이 사라지는 학교 현장 되게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가면 안될것 같고 친구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처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네.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님과 외출할 때도 위험은

0: 또 안전의
1: 있죠.
0: 문제는 어디에서나 살아
1: 네.
0: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위험이 예상되는 문제라면은 예를 들어서 인원을 보충해서 안전 요원을 더 확보해서 여행을
1: 그렇죠.
0: 간다든지 방법은
1: 네.
0: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아이들의 어떤 그 권리를, 놀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바꿔볼까 싶어요.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 우리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좀 들어볼게요. 아직 이제 지금 이때쯤이요. 꿈이 정해진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이 꿈은 지금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관심 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수현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2: 제 장래 희망은 만화가 소설 작가입니다.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쓴 글을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 재미를 주고 싶었거든요. 만화가의 꿈은 글을 쓰면서 이건 소설보다 만화가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만화가의 꿈도 키워나갔습니다.
0: 만화가가 되는 꿈. 그러면 지금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혹시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 이제 방과 후에서 미술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집에서 열심히 이제 만화를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군요. 근데 꼭 만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1: 웹툰 작가죠, 그게.
2: 딱히 그것까지는 없는데.
0: 그렇죠. 네, 그래서 만화가의 꿈꼭 이뤄가길 바라고요. 우리 그다음에 서현 학생은요?
3: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학교 선생님, 왜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요?
3: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서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을 줄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0: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학교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 많은 어떤 거 배움 받고 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서연이 학생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롤 모델을 삼아서 또 선생님이 되면은 또 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린 학생은요?
4: 저는 제 장래 희망은 의사입니다.
0: 의사가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요?
4: 그 환자를 제가 배운 의료 기술로 치료한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 멋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의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치료하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의사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의사가 좀더 되고 싶어요?
4: 약간 약만 처방하고 수술만 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이해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0: 네, 정말 맞아요. 요즘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보면서 처방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의사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제 우리 시스템상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그런 멋진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각자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시간이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방학이 지나면 이제 한 학기 남았잖아요. 한 학기 남았고 이제 중학생이 될 텐데 남은 6학년 생활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우리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3: 수연이부터.
0: 수연이부터요.
2: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을 찍고 싶어요.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우정을 다질 수 있고 추억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0: 네, 어떤 영상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영상. 자, 그러면 서윤이는요?
3: 저는 친구들끼리 영화나 공연 같은 거를 보고 싶어요.
0: 평소에는 영화나 공연을 잘못 보나요?
3: 친구들끼리는 그냥 놀기 때문에 영화나 공연은 잘안 보는데 색다른 것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0: 네, 그렇죠. 또 중학교가 바쁘니까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남은 한 학기에 또 영화나 공연을 많이 보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랄게요. 하린이는요?
4: 저는 반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요.
0: 단체 사진을 왜요?
4: 졸업 앨범을 찍긴 하는데 그거는 짜여진 내용으로 그냥 찍는 것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각자 개성대로 사진을 한번 남기고 싶어요.
0: 어,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졸업할 때 졸업사진을 찍는데 이건 굉장히 좀 정형화된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리고 이제 그 졸업사진 외에 별도로 단체 사진을 찍는 거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이 처음 출연이죠? 라디오 방송은.
4: 네.
0: 네. 네. 방송에 와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때요? 우리 수현 학생부터 얘기해볼까요?
2: 약간 좀 무서웠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졌어요.
0: 뭐가 무서웠어요?
2: 처음 와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무서워가지고.
0: 아, 지금은 괜찮아요?
2: 네.
0: 아, 나머지 한 시간 더 해도 될까요?
2: 네.
0: 농담이었고요. 자, 서인 학생은요?
3: 어, 이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더 좋은 추억을 쌓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네, 또 네. 새로운 추억을 저희가 또 만들어드렸네요. 하린 학생은요?
4: 처음엔 긴장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하게 되어서 기쁘고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엔 긴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 긴장이 풀릴 거라고. 제 이야기가 맞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디어 문해력과 그리고 학급 신문 만들기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글을 쓰는 방법만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사실인지 살펴보고 학교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끝까지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녹음실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한 경험도 우리 세 친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유수겸 편집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만평을 하고 끝내볼까요?
1: 네. 네. 6월과 7월 그 두 달 동안 지금 전주와 완주의 학교 5개 학급 친구들과 함께 미디어 문예력과 학급신문을 만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친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에 첫 시간은 다들 사실은 좀 힘들었었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퀴즈도 만들고 이제 본인들이 보는 SNS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이런 걸 터득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이 되게 협업하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정리하고 신문을 만드는 이 과정이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 과정을 같이 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 완성된 신문을 또 아이들이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기억들이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신문기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해봤구나. 나도 한때는 어린이 기자단 활동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꼭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이야기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저 오늘 함께한 박수현, 문서연, 아란인 학생 우리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세 친구들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라초등학교 어린이 기자들의 꿈과 멋진 학교 생활을 송촌 FM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송촌 FM 읽어주는 말 신문의 남지숙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아직 한낮에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말 그대로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처서가 지나면 한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꼭 절기대로 날씨가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처서가 온다고 갑자기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요즘엔 이걸 처서 매직, 처서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 마법이 찾아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창 더울 때는 도대체 이 여름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막상 처서가 다가오고 곧 9월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는 여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있을 때는 덥다고 투덜거렸는데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한 것 같네요. 마치 오래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처럼요. 올여름도 이제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름 조금 더 잘 바라보고 조금 더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 935 라디오 전존 이 노래로 문을 엽니다.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정말 여름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햇볕은 뜨거운데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달라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밤 공기도 어느 순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아, 가을이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처서입니다.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 한 번, 조금 길어진 그림자 한 번, 저녁 산책길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한 번, 그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면서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존입니다. 935 라디오 전존은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청이 청취가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9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덕진 보건소와 전주 지역 치유 공간 등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정원, 호흡과 소리를 활용한 돌봄 명상, 기질과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TCI, 그리고 웃음 테라피, 시니어 수다방, MBTI, 야간 미술 치유 등 모두 7개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지금 8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연간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6명 이상 10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최소 인원인 6명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회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권하고 있고요. 전 회기 참석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전화 063-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댓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9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춘와락은 1대1 심리 상담과 원해 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프로그램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여자들은 한 차례에 1대1 심리 상담과 3차례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아르마와 타로 등을 활용해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고 원해 치유 시간에는 꽃바구니와 수경식물, 치유 정원 화분 등을 직접 만들며 자기 돌봄과 정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집은 8월 20일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진행되며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원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정원문화센터 9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청 자원수랑 녹지국 녹지정원과가 운영하는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자생식물과 정원, AI로 시작하는 정원설계, 가을에 꽃피는 정원식물, 풀꽃파종, 우리집 정원사, 정원의 12달,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 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전주시 국악단과 함께하는 노을빛 콘서트, 늦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는 늦 반딧불이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화단숲 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8월 20일 목요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입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정별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86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식물을 배우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첫 오프닝을 제가 여름의 끝 그리고 가을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노래는 여름의 끝과 가을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특히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 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은 전북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관련된 영화제 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9월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익길이 주관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모두 531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예심을 거쳐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비롯해서요. 로컬 섹션과 특별 섹션 등에서 모두 21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품들은 청년의 결혼과 주거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와 장애, 노인의 권리와 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젠더와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청년 자신이 겪는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까지 영화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9월 2일에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새만금과 수라 갯벌의 생태 문제를 다룬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새만금, 새, 사람 행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수라 갯벌 사진전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 인권 포럼 이건 아니지가 열려서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인권이란 무엇인지 또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6시 삼성문화회관 건지 아토르에서 열리고요. 영화제는 9월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2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공감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9월은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9월은 다양한 영화를 또 가을은 또 영화를 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뭐 행사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1원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들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고요.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요. 11월 21일 토요일에는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 스톨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281-5267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9 여름 여름 여름밤.

네, 109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축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다원 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 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쉬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구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쉬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 문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의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 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열립니다. 올해 전주 독서 대전은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벽 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룬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어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를 만나고 또 시민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가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9월 9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교통카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내 통합신청지원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주시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이음전주에서 교통카드를 배부하고 카드 수령 과정에서 구직정보와 청년정책,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과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 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악뮤, 시간과 낙엽.

네, 악뮤 시간에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 들려겠는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처서인데요. 계절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바람에서 조금 빨라진 해질 무렵에서 어느새 달라진 하늘빛에서 우리는 다음 계절을 먼저 만나게 되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돕고 정원과 책, 영화와 사진을 통해 우리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하루아침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관심과 참여가 쌓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한창 더울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여름도 막상 끝이 보이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모카의 문장들의 모카입니다. 오늘은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무라카미 하루키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끔씩 1년에 한번 이벤트를 했던 독서 모임에서 미라클 모닝을 했거든요. 매일 운동을 하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 3회 혹은 주말만 혹은 평일만, 일주일에 3일만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정리 인증, 필사 인증, 독서 인증 등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꼭 아침이 아니어도 되고요.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우리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모두의 생각을 따라 한번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종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인증 어플이 있습니다. 영상을 인증을 하는 건데요. 셋로그라는 어플이에요. 그 앱을 이용해서 10명의 독서 모임원들이 한 달간 각자의 인증 목표와 각자 인증 종목을 가지고 인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일단 셋로그라는 어플이 매 시간마다 인증하라고 알림이 뜨거든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건데요. 물론 매일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 5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 인증 날수를 정해서 하는 거였으나 이 알림이 매 시간마다 뜨는 시스템이다 보니 모임원들이 재미를 붙여서 매일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올리고 계십니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독서 모임원 분들이라 오랫동안 침묵을 다져서인지 다른 SNS나 인스타, 트위터 같은 것보다 더 열심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 인증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실천한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당연히 실천을 해야 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달만 한다는 거에 다들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실천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셋로그라는 이 어플 메일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인증을 하면서 실천하는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묵상과 운동을 인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31일간 매일 운동 그리고 주 5회 평일만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러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러닝을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10kg에서 15kg 덜 나갈 때는 했었거든요. 지금 이 몸무게로는 헬스장에서 5분 이상 제가 달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저는 살 빼면서 나는 러닝을 하겠다, 살 빼야지만 러닝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는데 러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살살 뛰면 된다고요. 거절을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인스타나 쇼츠나 릴스 같은 걸로 사실 저는 저보다 더 덩치가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러닝을 하는 거를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릎에 무리가 갈까봐 나중에 살을 빼고 시도하겠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새벽 4시쯤에 공원에서 러닝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운동이라서 그런 건지 남편이 체력이 더 좋은 건지 남편을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한 트랙 정도는 같이 동행을 했으나 두 번째 트랙부터는 조금 멀어지더니 세 번째 트랙부터는 서로 각자 돌게 됐어요. 역시 나는 러닝은 아직은 무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조금은 두려움은 있지만 이 책을 다 끝내기 전에는 저도 러닝을 하루에 10분씩 20분씩이라도 3km씩 그리고 4km, 5km 이렇게 점점 늘려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나 이 행동을 하면서 가치관이나 인생관들이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를 하든 영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운동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시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한 모임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밀고 나가기도 하지만 각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달리기관, 글씨기관이 일치합니다. 처음 서문에서 이분이 선택사항으로서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서문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제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니 이 에세이가 소설 같았고 잘 읽혔고 가독성이 좋았고 런닝과 본인이 영업했던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글쓰기를 쓰실 때 그런 마인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살면 편하겠다 고통도 잘 견딜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운동이 꼭 필요했거든요. 오랫동안 글을 쓰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분에게는 달리기가 명상의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잡생각을 버리게 되거나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신 것 같아요. 체력이 글 쓰는 일에도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저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글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비록 활발하거나 사교성이 있지는 않지만 영업을 하면서 조금 더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식당 운영을 하면서 100% 잘 될 욕심만 가지고 장사를 하기에는 오랫동안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분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글쓰기 달리기 이 세 가지에 비슷한 가치관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공부예요.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인생관, 가치관, 어떤 일을 할 때, 임할 때, 공부든 달리기든, 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든 그때에 갖게 된 마음가짐,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글로 쓰신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실천도 한번 해보자. 장기간 프로젝트는 중간에 지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달 동안 또 미라클 모닝으로 딱 한 달만 인증을 해보면서 책을 읽고 난 후에 실천해보자 라고 해서 인증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감을 했던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뭐든지 쉬운 게 없죠. 달리기도 글쓰기도 그리고 이 세상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글을 쓰시는 분, 뭐 식당이든 회사든 운영하시는 분들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도 있고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그 열심히 때로는 즐거움이 아니라 힘듦이 될 때도 있고 나는 천천히 가늘고 길게 갈 거야 하면서 칼 출근, 칼 퇴근을 하고 워라벨을 쌓고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적당하고 대충 사는 삶일지라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장기적인 작업을 할 때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리듬 타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제목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파도는 타는 거야. 기복이 심한 인생에서 위아래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 곡선을 내가 잘 탈 줄만 안다면 아 여긴 내리막길이구나 여긴 오르막길이구나 생각하며 조금 견딜 수 있지는 않을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도 넓고 우주 안에서 한낱 너무나도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미나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이 와 닿았는데요. 21페이지에 보면 하루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때때로 나 자신이 해변에 밀려온 한낱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저는 이 문장에 너무나도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이 책에서도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고요. 그것을 그분은 어부인데요. 배에서 밤에 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50대이신데 배에 일을 한다는 것이, 뱃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분은 부모도 없었고 평생 자신을 지켜봐주고 돌봐줄 분이 없는 유년기와 성인의 삶을 살다가 막바지에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두 분이 오붓하게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인데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서 사는 분들이지만 물고기를 먹지를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눈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각자의 사는 방식은, 삶을 버티는 방식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 하나 듣고 또 문장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화의 문장들. 지금은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한 하루키님의 그 이야기들도 공감이 되거나 좀 힘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나 저는 그냥 제 이야기만 한다면 조금 이쁘게 보이고 싶다기보다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많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로 뭐 10명 중에 2명만 너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들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이 책에서도 영업을 할 때, 식당을 운영할 때 10명 중에 한 손님 이 만족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됐든 누군가를 이기는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장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때나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라는 거고요. 러닝이 혼자 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독할 수 있으나 러닝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경쟁을 하고 이기고 서로 부대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러닝을 할 때는 아마추어일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이게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또 글쓰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별표를 쳐놓은 문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웃음짓게 할순 없다. 이것도 제가 별표를 쳐놨거든요. 그 말인즉슨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쁨 받을 수 없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에 제가 깨달음과 용기와 약간 두려움을 조금 버릴 수 있었던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그한 사람조차도 무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조금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힘든 일들이나 원하지 않는 일들에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은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그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니다. 공부하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63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흥미를 지닌 분야의 일을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추구해 가면 지식이나 기술을 지극히 효율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분이 글쓰기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고,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을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할수 있으나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경우에 서툴러지고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은 72페이지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을 쓰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새롭게 깊은 구멍을 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종류의 공정함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키님은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어서 식당도 가끔씩 하셔야 하고 운동도 계속 해야 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루키님의 아내는 대식가는 아니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세상은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이나 체질을 타고났고, 또, 그로 인해서 각자가 받는 상처가 있고, 덜 받는 상처 대신에 또, 무릅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자신을 더 집중하고, 나한테 맞는
페이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음악을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관한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경로가 기안84님이에요. 방송인이시고 웹툰 작가이신 기안84님인데, 기안84님이 한동안 마라톤 분을 러닝을 붐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언급한 책이 이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책이고요. 제가 러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서 모임에 러닝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인증을 하시는데, 언젠가 나도 저거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몇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리고 한달 동안에 이런 인증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그 회원님들이 다양하게 지금 인증을 하고 계시고, 저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러닝에 대한 매력을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언젠가는 이제 러닝을 하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인생에 러닝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내가 러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책을 읽고 제가 조금은 깨닫고 마음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겠죠.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옳은 목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조금 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후 변화에 관해서 계속 기후 운동을 하고 계시고 책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책을 읽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찔렸습니다. 소설을 읽어도, 에세이를 읽어도, 시를 읽어도, 읽은 후에 미약하게나마, 아, 이게 삶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오랫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나 가족이나 집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의 삶이 미약하게나마 종이 한장한장 넘겨가는 것이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내가 변화된 건가 싶은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용기를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며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화의 문장들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 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전주와

0: 아빠.
1: 어?
0: 제주도에는 진짜 산타가 왔나요?
1: 에? 그게 뭔 소리야?
0: 서울 사는 친구가 제주도는 멀다고 산타가 안 오네.
1: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지 누가 해. 산타는 제주도에 제일 먼저 와.

그 안에서 아이들은 무지개 빛으로 성장하네. 제주도 간다면 꼭 가보라고 하는 우도. 그 아름다움을 담기엔 인간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하나, 둘, 셋, 넷. 시베리아.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 언니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우디입니다.
0: 많이 힘드셨나봐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신데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네, 청취자들이 조금 더 시원하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1: 아니 요새 크게. 감기가 좀 유행인가 봐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목이 계속 메여요.
0: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당황하게 되는 증상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소화기 질환입니다. 우디, 강아지나 고양이가 갑자기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보호자들은 제일 먼저 어제 뭘 잘못 먹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
0: 실제로 음식 관련 원인이 제일 많죠?
1: 네, 맞아요. 실제 이제 진료를 보면서 접하는 급성 구토, 설사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문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음식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한 음식을 먹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료를 갑자기 바꿨을 때도 이제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0: 네, 음식 관련 문제도 그냥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네요. 먼저 가장 흔한 게 뭘까요?
1: 일단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건 이제 많이 먹는지.
0: 과식!
1: 맞아요.
0: 그럼 과식의 경우 단순히 배가 불러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그쵸. 일단 그냥, 꽉 차가지고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죠. 애기들. 그쵸. 생각해보면 이제 좀 큰 애들은 뭐 식탐이 있어도 뭐 알아서 조절해서 먹는 게 대부분인데, 애기들은 아시잖아요? 뭔가 딱 데려와서 사료만 짤랑짤랑 해도 배가 터질 때까지 이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하기도 하고 또 설사하기도
0: 내가
1: 하고.
0: 내가 얼마나 먹는지 모르니까.
1: 그쵸, 그쵸.
0: 그렇군요.
1: 그래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한 거.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사서 먹게 되면 좀 오랫동안 먹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분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뭐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제 조금 빨리 상하는 눅눅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그릇 밥그릇. 네. 뭐 물론 항상 닦아 주시겠지만 또 바쁘다 보면 이제 밥 이렇게 싹 주고 물 그냥 두고 가시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침이 닿거나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이제 또 더러워
0: 부패가
1: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요새는 또 자동 급식기나 급수기? 그런 것들 이제 신경 좀 잘 못 쓰시면은.
0: 잘 안 씻게 되죠. 그런 거 있으면 사실.
1: 그죠. 안에다가 이제 부어만 네. 넣고. 근데 이제 안에서는 이제 껴가지고 음식물이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상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상한 걸 먹으면 안 좋겠죠. 그냥 장이.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썩은 거?
0: 네.
1: 이런 상한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배출을 해야 되니까 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설사를 해 가지고 이제 쭉쭉 빼는데, 이게 문제가 빼내기만 하면 좋은데 빼는 과정 중에 이제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문제예요.
0: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설사나 구토를 많이 하면 수분이 모자라 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1: 그쵸.
0: 방어 기전이긴 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반려동물들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어떻게 보면 네. 대부분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좀 흔하지 않잖아요. 잘 못 먹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리고 토하거나 설사했을 때도 다 물 마시고 하니까. 근데 강아지 고양이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0: 그쵸.
1: 설사하고 막 토하고 하면 탈수가 좀 급격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긴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아프죠, 또.
0: 그리고 또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1: 새로운 거. 사료가 좀 흔하긴 한데요. 사료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새로운 거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간식, 이런 것들.
0: 그러면 그 사료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 게 좀 좋을까요? 탈 없이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1: 천천히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0: 섞어서.
1: 네, 그쵸. 9:1, 8:2. 뭐 7:3 이렇게 천천히 섞어서 해주시고, 가끔 이제 오늘도 있긴 했는데 영양제 해주고 싶어서
0: 네네.
1: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막 한 3개, 4개를 뭐, 눈, 관절, 뭐, 오메가3,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너무 좋지.
1: 먹이셨대요. 근데 설사를.
0: 오일 성분이 많아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1: 그죠.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이제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주시니까 먹긴 먹었지만 이제 배에서 이제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0: 사료든 뭐 영양제든 맞아요.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맞아요. 결국에는 다 결과는 비슷한데 과식을 하거나 그 상한 걸 먹거나 새로운 걸 먹게 됐을 때 이제 이것들이 소화가 잘 되지가 않고 이제 장 안에 남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그 아이가 구토나 막 설사를 하면 집에서 무작정 굶기거나 또는 뭐 속 달래겠다고 민간요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꿀물,
1: 꿀물,
0: 죽 이런 거 맞아요. 만들어서 먹이시는 보호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대처는 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1: 진료실에서 이제 종종 듣는 내용들인데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예전에는 이제 막 무작정 또 굶기기도 했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굶기라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0: 사람도 그렇잖아요. 배탈 나면은 좀 한 네. 2, 3일 굶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얘들이 쉬면서 원래 네.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강아지들도 똑같지 않을까.
1: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굶기는 시간이 또 너무 오래되면 장에 있는 섬모세포들이 또 약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드는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어서
0: 네.
1: 또 막 굶기기만 하는 것도 좀 문제.
0: 반대로 그러면 뭐 꿀물이나 죽을 먹이는 거는요?
1: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들이 저혈당이 와가지고 꿀물을 먹여줬다거나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성견이나 성묘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저혈당이 또 쉽게 오기는 쉽지 않아서 크게 도움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죽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 먹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0: 그리고 저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힘이 너무 빠져 있을 때
1: 네.
0: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력이 없고 막 컨디션이 네. 별로면 아 이런 거 잘못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넘어선 걱정인가요?
1: 아니요. 근데 그 본인이 알아서 먹을 때는 사실 기도로 넘어가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0: 억지로 먹이면?
1: 정신이 없을 때 뭐 꿀물을 먹인다고 해서 이제 넘겨주려고 막 억지로 먹다 보면 그때는 넘어갈 수 있죠. 왜냐면 딱 닫아줘야 되는데 못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꿀물을 먹인다고 하면 잇몸에 좀 발라주는 정도? 하시면서 병원에 와야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1: 그 정도 기력이 없다고 하면
0: 이머전시
1: 네.
0: 그러니까 무작정 무언가를 먹여서 속을 달래려고 하기보다는 증상에 따라서 위장을 쉬게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이었고요. 그럼 단순 식이성 소화기 증상일 때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진행하게 될까요?
1: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단순 식이성 소화기면은 이제 심하지 않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진을 통해서 그런 거 확인하고 보통 대증처치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대증처치라고 하면 이제 토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항구토제, 뭐 설사를 하는 친구들은 약간의 지사제, 그다음에 뭐 위장관 보호제나 뭐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이 정도라는 게 단순 식이성이지만 또 가벼운 애들도 있지만 조금 뭐 탈수가 좀 진행되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을 맞춰야 돼요. 근데 수액도 사실 그냥 맞추기는 조금 어렵고 혈액 검사나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이제 수액 처치 진행해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구토나 설사를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잦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잦으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치게 한다거나 물조차 못 삼킨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수의사님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아마 물조차 못 먹는다고 하면 그 전에 바로 오실 거긴 해요.
0: 그렇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이 앞에서는 뭐 과식했을 때, 상한 네. 음식 먹었을 때, 그리고 또 뭐였죠?
1: 새로운 거.
0: 새로운 거 먹었을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좀 탈이 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다음 부분에서 뭘 살펴주신다고요?
1: 뭐, 치료하는 부분들은 비슷한데요. 이제 또 생각보다 먹는 거 말고도 외부 자극, 스트레스, 사람도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잖아요?
0: 네.
1: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토하고 설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과식, 상한 음식, 그리고 새로운 거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경우들, 구토나 설사를 하는 경우들 살펴봤는데, 이제 2부에서는 스트레스 관련된 탈이 나는 경우들 살펴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음식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토하거나 설사를 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스트레스.
0: 어디서 받을까요? 반려동물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지?
1: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호자님한테. 혹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지.
0: 이사했나요?
1: 그것도 있죠.
0: 환경이 바뀌었나요?
1: 맞아요,
0: 고양이들은 많이
1: 맞아요.
0: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1: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미용.
0: 미용.
1: 미용이 또 생각보다 잘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받고 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물론 이제 뭐 피부나 이런 데들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잖아요,
0: 그쵸,
1: 솔직히.
0: 그쵸. 몇
1: 막,
0: 시간 동안 이제 서
1: 서가지고
0: 있고
1: 털
0: 하니까.
1: 깎고 이제 막 약간 막 목욕시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장거리 이동? 놀러 갈 때. 차 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0: 요즘 같은 시기에 또 많겠다. 휴가. 그러니까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올수 있잖아요.
1: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 또막 그런 거 있어요. 최근에는 그게 있던 것 같아요. 물놀이. 이게 이제 재미는 있는데, 막 물에 들어가서 막 놀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물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가장 유대감이 높은 보호자님이 약간 뭐 바쁘거나 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구나.
1: 가장 유대감이 높은 사람이 또 없으면 또 이제 약간 뭐 토를 한다거나, 가볍게.
0: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1: 맞아요.
0: 있을 때 이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1: 맞아요. 그래서 좀 찾기는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 이거를 제가 다 모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이런 대략적인 거를 이렇게 열거를 하다 보면 또 해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진짜 제일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최근에도 보면 토를 해가지고 왔던 고양이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엔 대증처치를 진행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에 맞는 약을 주고, 뭐 항구토 처치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괜찮다가 뭐 하루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시 또안 좋아가지고 내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다른 장기들 검사를 해야 돼서 검사를 싹 했는데도 뭐가 특별히 없어. 그래서 다시 이제 막 문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들은 둘째가 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둘째가 왔었나 봐. 그 둘째는 뭐랄까 천진난만 놀아달라고 계속. 근데
0: 귀찮지.
1: 첫째는 이제 귀찮아. 그래서 이제 첫째 반응이 이제 사나운 친구들은 이제 막 하악거리겠지만 또 착한 애들은
0: 그냥 받아줘.
1: 받아주는데 이제 힘들어해요. 그냥 그런 표현들이 이제 구토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약간 분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항불안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처방이 나갔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딱 분리하고 나서부터는 밥도 잘 먹고 잘 지낸다 하더라고요.
0: 근데 이 스트레스가 심해져가지고 막 설사를 하게 되면은 막피 설사도 막 한다면서요.
1: 피설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좀 심한 설사 했을 때. 그러니까 설사를 하긴 하는데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배가 엄청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제 피설사 할수 있어.
0: 네, 일단 우리가 먹는 부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1: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가벼운 위장관계 문제 중에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기생충.
0: 기생충?
1: 네. 기생충 하면 근데 심장사상충밖에 사실 안 떠오르긴
0: 모르죠.
1: 하죠.
0: 그쵸. 몰라요, 몰라.
1: 그거랑 진드기? 약간 이런 거. 사상충하고 진드기는 그래도 잘 하시긴 하는데,
0: 네.
1: 사람들 가끔 회충약 먹잖아요?
0: 그죠. 회 많이 먹었을 때 이제 회충약 한 번씩
1: 맞아요, 맞아요.
0: 챙겨 먹고, 뱃속에서 이제 길다란 애벌레 같은 거 살까봐
1: 그래요?
0: 먹는데,
1: 맞아요.
0: 예. 네. 이걸 먹잖아요. 무서우니까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1: 그죠.
0: 뱃속에.
1: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기생충들이 있는데 이제 기생충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설사, 구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0: 근데 눈에 보이는 거면 괜찮은데, 눈에 안 보이는 기생충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야? 신기하다.
1: 보통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산책을 어떻게 해요?
0: 총총총.
1: 총총총
0: 총총총.
1: 하다가 이제
0: 와다닥?
1: 냄새 맡고
0: 킁킁. 네.
1: 킁킁 냄새 맡고 그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0: 뿌지직?
1: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냄새 킁킁 맡고, 할짝 하는 거 있잖아요.
0: 바닥을, 바닥이나 이제 풀 같은 거 이렇게 할짝할짝, 맞아요, 핥아요.
1: 그죠. 근데 근데 또 핥는 데를 딱또 가서 보면
0: 뭔가 애들이
1: 누군가
0: 오줌 싸거나
1: 맞아요.
0: 아우 정말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거.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있던 애들이 뭔가 감염이 있어가지고 분변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충난 같은 거 흘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런 걸로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그냥, 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걸로 해서 뭔가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더 못하게 할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못하게 하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입에다가 마개를 씌워놓지 않은 이상 이게 또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나 가서 냄새 맡고 흙냄새 맡고 혀도 대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못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옮아서 또 기생충이 있어서 이제 탈이 나는 경우들이
0: 진짜, 와우. 기생충이나 이제 원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감염이 됐다고 하면
1: 네.
0: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까 설사, 뭐 이런 거 나타나겠죠?
1: 네, 거의 그냥 사실 설사를 이런 뭐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기생충에 따라서 설사의 모양이 바뀌고 그러진 않고요. 요것도 그냥 이제 설사하고 심한 설사가 생기면 피가 섞이거나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0: 그래요. 근데 보호자들 중에서는 매달 구충제 정기적으로 먹이는데
1: 네.
0: 왜 기생충 생기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기생충 하면 생각나는 거는 사실 사상충,
0: 맞아요.
1: 진드기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그게 워낙 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이제 하셔서
0: 헷갈리는 건가?
1: 헷갈린다기보다는 이제 기생충 안에서 이제 다른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이너한 느낌인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있으면 또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이제 구충제를 먹거나 또 어떤 기생충들은 다른 약을 먹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돼서
0: 확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변 검사하나?
1: 분변 검사에서 현미경 보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0: 근데 안 보이는 게 있다면서요.
1: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변을 이제 가져오시면 병원에다가 이제 설사한다 하고 변을 이제 가져오시면 병원에서 직접 보지는 않고 그거를 실험실에 의뢰를 합니다.
0: 아, 병원에 이제 분변을 가져가면
1: 네.
0: 병원에서 실험실로 보내서 은갓 속 범인을 찾아내는.
1: 맞아요.
0: 왜 놀래요? 범인이세요?
1: 맞아요. 은갓 속 범인을 찾는 건데, 검사를 잘 해주세요. 이제 실험실에 보내면,
0: 아, 그렇죠.
1: 네, 패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사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감염성 원인들, 뭐, 세균, 뭐, 곰팡이, 바이러스, 오늘 이제 기생충 얘기했지만 기생충 다 이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원인체가 찾아지면
0: 제대로 처방받을 수 있네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위장관염이나 기생충 감염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이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0: 그렇겠죠.
1: 과식하는 친구들은 과식하는지 확인하고 뭔가 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체크하고 혹시 새로운 영양제, 간식, 사료 먹었으면 이제 그런 거 체크하고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충, 회충약 요새 안 먹었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셔가지고 대부분은 좀 이렇게 가벼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가벼운 설사 구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뭐, 포화제나 유산균 좀 먹여가지고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넘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도움 받을 수 있긴 해요.
0: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1: 맞아요. 근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0: 오잉?
1: 사실은.
0: 오잉? 오, 그렇구나.
1: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뭔가 다 뭉뚱그려진 것 같긴 한데, 증상이 좀 가벼우면 원인 자체도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 방금.
0: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찾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이게 가벼운 설사인데도 왜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
1: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왜는 또,
0: 다음이 없기 위한 왜잖아요. 다음에 또 설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왜.
1: 맞아요. 왜도 중요한데,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럼 너무 답답하겠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0: 오, 어려울 것 같아요.
1: 왜냐면 뭔가 이 원인을 또못 찾아내면 지지부진해지잖아요. 또 증상도 약하니까 살짝 설사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설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그러면 이게 진짜 만성 질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원인은 너무 간단한 데 있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만 안 주면 얘는 괜찮았는데 맨날 집에 들어가서 발가락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면
0: 귀엽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얘는 괜찮은데
0: 발가락을 만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있지, 찾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못 찾잖아요. 근데
0: 못 찾지. 네. 내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아예.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증상들은 일단 가벼운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 대증처치 진행하고 보통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증상만 있는 건 또 아니라서
0: 무거운 증상이 있을 때도 이 구토나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최근에 한번 겪지 않으셨어요?
0: 맞아요. 아니 왜 아픈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저희 소미가 먹을 그 식탐이 엄청 강한 친구인데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슴이 빵빵빵하게 부푸는 거예요.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길래 아 진짜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녁이었거든요. 그 저녁을 맞아. 못 넘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당장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뭔가 뭐 다 촬영했죠. 이제 뭐 초음파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했는데 초음파상에서 이제 위랑 소장 쪽 문제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 문제가 뭐였을까? 그 소장이 안 움직이는 그 이물이 약간 있었는데 그 이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긴 한데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겪으신 거 이제 보시면 처음에 병원 가면 대증처치 하잖아요. 일단 약 한번 먹여보고 봅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약을 먹고 기다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검사 하잖아요. 혈액검사. 왜냐면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0: 혈액검사도
1: 간이나
0: 했죠.
1: 신장이나 뭐 췌장이나 이런 염증 수치나 뭐 이런 것들 괜찮은지 아마 검사하셨을 거라서
0: 다 했어요.
1: 그리고 이제 이물 좀 찾아보려고 하고
0: 그래서 아무튼 진짜 고생을 한 일주일 한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이제 옆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뭐였을까?
0: 아 응가를 제가 이렇게 헤쳐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1: 그래도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0: 상해서 나만 그런가?
1: 근데 대부분 다
0: 그래요?
1: 헤집어 보세요.
0: 아 근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1: 그래도 일단 결과는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좀 심각한 증상일 때는 우리가 위장감 말고 다른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 간, 신장, 췌장.
0: 간, 신장, 췌장.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고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1: 뭔가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런 그쵸.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런 위장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신장부터?
0: 네, 신장부터?
1: 신장부터 보면 신장은 이제 배설하는 기관이잖아요.
0: 그렇죠. 그 소변 그런 거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독소들이나 이런 거를 걸러내는데 그런 걸 잘 못 걸러냈을 때 이제 몸에 요독이 쌓여가지고 이제 약간 토를 하게 만든다거나 뭔가 설사를 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0: 노폐물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1: 그렇죠. 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 간도 마찬가지긴 해요. 간이 하는 일들은 좀 대표적인 거는 해독?
0: 그죠. 우리 술 마시면 이제 간에서.
1: 맞아요.
0: 해독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신장은 배설하는 뭐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간은 약간 해독이라서.
0: 네.
1: 해독도 또 안 되면 이게 이제 또 독소나 이런 것들 쌓이고 황달 뭐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면 또 위장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0: 간이 제기능을 못하면 이렇게 구토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장기가 이제 췌장.
0: 췌장은
1: 아마 잘 아실 거예요.
0: 췌장은 너무 무거워요. 췌장이 안 좋은데 왜 구토나 설사를 하지?
1: 췌장이 이제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인슐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는데 소화액 이런 것들을 또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특히 뭐 약간 기름진 거 먹고
0: 췌장염.
1: 네. 그런 거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췌장이 고장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 토하고 설사하고 할 수 있어.
0: 췌장은 좀 고통이 엄청 심할 것 같다. 이런 간이나 뭐 어떤 다른 신장보다
1: 맞아.
0: 췌장이 아프면 진짜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아파해요. 상복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파가지고 통증을 좀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또 그래서 가벼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또 이런 무거운 원인들도 있을 수 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하는 구토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통증과
1: 위험성?
0: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사망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0: 입원을 바로 해야겠죠? 췌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1: 그렇죠. 수액 처치랑 이런 것들은 필수라서 꼭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해야 돼요.
0: 기다려보면은 좋아지진 않잖아요, 저절로. 췌장염 같은 게.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있었던 그런 음식, 뭐 스트레스, 뭐 구충 이런 것들은 조금 가벼운 증상이니까. 근데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자가 회복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벼운 증상이면.
0: 그렇죠. 우리도 며칠 쉬면은 스트레스 없어지기도 하고.
1: 회복하는데 이제 뭐 간이 망가졌거나 신장이 망가졌거나 이제 췌장이 안 좋아지면 이거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지 않는 이상 뭐 수액 처치라든지 이제 뭐 항생제 뭐 이런 보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증상 자체가 이제 더 심해지는 못 이겨내서.
0: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희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와서 또 다른 심각한 소병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 뭐 설사와 구토의 다양한 원인들, 그리고 증상들, 치료법들 이런 것들 짚어드리고 있는데 구토와 설사의 원인 중에 이게 빠질 수 없죠.
1: 맞아요. 대표적인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물 관련된 거
1: 이물
0: 네, 이물이 제일 어렵다면서요?
1: 맞아요. 찾기가 일단은 조금 까다롭고요.
0: 근데 진짜 흔하잖아요. 그죠?
1: 근데 진짜 흔하기도 하고요.
0: 제일 이런 것까지 먹은 친구를 봤다.
1: 이런 것까지?
0: 뭐 특이한 케이스 있을 것 같은데?
1: 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 보호자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 속옷, 상의 속옷을 뜯어가지고
0: 수컷이었나요?
1: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어떻게 먹었지 이걸?
0: 그러니까 어떻게 먹지 그거를?
1: 그때 아마 구토처치나 이런 건 안 됐던 것 같고
0: 그러니까 저는, 넘어갔구나.
1: 근데 다 먹었어. 이만큼 먹었어. 한 묶음.
0: 그게 그럼 어디에 있어요?
1: 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되게 이제 병아리. 병아리 시절이어가지고 일단 그걸 먹었다는 것부터가 이제 신기했고 사실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토하고 꺼내고 이거는 불가능해가지고 원장님이 뭐 위절개 해가지고 꺼냈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진짜로 그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더라고요.
0: 와, 그걸 왜 먹었을까?
1: 그래서
0: 맛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1: 그쵸. 그래서 오 얘는 뭐지? 근데 걔가 한번더 왔던 걸로 기억해요. 몇 개월 있다가.
0: 와.
1: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말려놓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채워서 먹는데 제일 기억에
0: 아니, 너무 독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물은 한번 먹었던 애들이
1: 똑같은 거.
0: 말씀하셨던 것처럼
1: 맞아요.
0: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솜이 최근에 병원 갔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희 솜이가 11살이고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다. 먹는 게 아니면 잘 먹지 않는 친구이기도 하니까.
1: 그거 있잖아요.
0: 뭐.
1: 기름 먹은
0: 아, 그 키친타월.
1: 키친타월.
0: 그거는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
1: 아,
0: 그거는
1: 네네.
0: 맛있는 냄새가 났고, 먹을만 했나 보지, 냄새가.
1: 그쵸, 그쵸.
0: 근데 뭐
1: 똑같겠다.
0: 장난감이나 머리끈이나 뭐 브레이지어 끈이나 이런 거를 뜯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수의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음식이 아닌 거를 먹지 않았던 친구면 이물 관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1: 떨어질 순 있는데, 이게 또 100%가 아니에요.
0: 그렇겠죠.
1: 왜냐면 가지고 놀다가 그냥 꿀떡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0: 나도 모르게?
1: 진짜로.
0: 나도 모르게 누가
1: 네.
0: 이렇게.
1: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에 그냥 물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아예 순간적으로
0: 아니, 순간적으로 입으로 숨겨야겠다, 이렇게.
1: 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0: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먹는 건데 원래는 그게 꿀떡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어쨌든 진짜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뭐 닭뼈, 뭐 복숭아뼈, 뭐
1: 뭐 그런 건 흔하죠.
0: 그죠? 뭐 장난감,
1: 네.
0: 뭐 동전,
1: 맞아요.
0: 그리고 예전에 뭐 바늘 이런 거 먹었던
1: 맞아요.
0: 친구도
1: 바늘도
0: 있다면서요.
1: 있고
0: 와, 진짜 대단합니다,
1: 다양해요.
0: 진짜로.
1: 엄청 다양하게.
0: 저는 방심을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 보면 좀 자유롭게 더 자유롭게 풀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런 분들은 더 이런 이물 사고를 자주 겪지 않을까.
1: 아, 어려워요, 이물은.
0: 네.
1: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가벼운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장기 문제들.
0: 네.
1: 그래도 이제 장기 문제들은 또 어떻게 보면 혈액검사나 이런 걸로 좀 어떤 기능적인 평가를 좀할수 있잖아요.
0: 맞아.
1: 근데 이물은, 뭐, 이물 검사는 그 혈액검사 없잖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영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데.
0: 엑스레이, 초음파, MRI.
1: CT?
0: 아, CT.
1: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바늘이나 뭐 동전이나 이런 밀도가 높은 거를 먹으면 사실 엑스레이만 찍어도 나와요.
0: 그쵸. 형태도
1: 네,
0: 분명하게
1: 형태도
0: 나오고.
1: 딱 나오고 아 이거다. 근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비닐, 종이, 스펀지 이런 것들?
0: 저는 이번에 추정한 게 슬라임이었어요, 슬라임.
1: 슬라임 없어졌어요?
0: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애기들이 가지고
1: 네.
0: 많이 놀잖아요,
1: 네.
0: 슬라임. 근데 애견 카페를 갔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추정. 그러니까
1: 추정.
0: 빛이 약간 투과되면서 단단하지 않은
1: 몰랑몰랑한.
0: 그런 형태였거든요.
1: 떡인 줄 알았나?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막 이제 맛있는 향
1: 아,
0: 같은 거 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무슨 과일 향도 뭐
0: 응,
1: 나갈 수도
0: 그러니까
1: 있고.
0: 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런 작은 슬라임 이런 조각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1: 근데
0: 했거든요.
1: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면 또 이게 맞긴 맞았지만 또 이게 또 유동성은 좀 있을
0: 응,
1: 거라서
0: 맞아요.
1: 여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0: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1: 그래서 이물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얘기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비닐 같은 건데 CT 찍었을 때도 못 찾은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그쵸. 비닐은 어떻게 찾아요? 비닐은 어떻게 찾아요?
1: 안 나와요, 잘.
0: 그럼 비닐은 어떻게?
1: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찾냐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운이 좋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어딘가 꽉 막혔다. 그러면은 앞에가 확장이 일어나겠죠?
0: 뒤에는 저희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1: 앞에가 확장이 생기니까 그걸 보고 이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소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게
0: 맞아요.
1: 해결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돼버린 건데 만약에 계속 뭔가 확장이 생기고 그러면 위확장이 생기고 그러면 아마 탐색적 위 절개술 같은 걸 해가지고 열어봐야지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0: 완전 절망적이었죠, 진짜로.
1: 그렇죠.
0: 첫날은 정말 그 뭐 엑스레이 초음파 찍고 막 뭐 위가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고 소장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1: 진짜
0: 해가지고
1: 뭔가 막히긴 했었나 봐.
0: 네.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소미 11살인데 배 가르겠다 와 이런 진짜 생각들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김정우 수의사 괴롭히고 그랬는데
1: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0: 해줄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마음의 안심을 얻고자 했던 거죠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해결이 됐지만 이게 진짜 막혔으면 그리고 뭔가 폐색이 생긴다는 게 골물 수도 있고 그렇죠?
1: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딱 막혀가지고 거기가 이제 혈류도 이제 잘 못 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괴사되는,
0: 맞아.
1: 썩는 거.
0: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사실.
1: 위를 이제 뭐 장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모납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막 그런 큰 일을 해야 돼서 진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0: 진짜 아찔해요.
1: 이물 중에서 확실히 이물이 이제 선형 이물이 보여서 이제 영상 과장님, 영상 원장님이 이제 보셔가지고 선형 이물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뭐 실 나왔나 이제 이런 거 확인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또 놀랬던 게 애들이 머리카락 되게 잘 먹는데 훑다가
0: 그니까
1: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이게 좀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또 안 녹아가지고 낄 수도 있겠구나.
0: 야, 저는 머리카락 때문에 그러면
1: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0: 와 대박.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닐 것 같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빼내고 나서는 이제 좋아졌으니까.
0: 그럼 언니는 머리카락이었다. 네. 견주나 이제 묘주 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1: 그쵸. 뭔가
0: 내가 머리를 삭발할 수 없잖아.
1: 맞아요. 근데 이제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봤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 갑자기 생각났어.
0: 약간 운인가?
1: 저는 운이라고 얘기해요. 보호자님들한테 뭔가 이물 먹고 오고 하면은 이건 진짜 운이다. 운이 좋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일들. 그리고 구토처치해서 이제 빼내거나 했을 때도 나오면 일단 해프닝인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막힌다. 그러면 이제 열어야 된다. 수술밖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무거운 얘기로.
0: 그러니까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좀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소화기 증상이 생겼을 때 큰 틀은 가벼운 증상들 먹는 거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구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벼운 증상이고 그다음에
0: 간 췌장.
1: 그쵸. 그다음에 이제 장기 문제들. 우리 이제 두 번째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물. 이물은 항상 배제하기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가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0: 또 뭐 만성 질환처럼 토나 이제 설사를 자주 하는 그냥 그 자기 가지고 있는
1: 지지부진한
0: 그냥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1: 그런 것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간, 신장, 췌장, 뭐 이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급성이잖아요. 갑자기 막 안 좋아지면서 근데 얘가 막 아픈 것도 같으면서도 근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토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1: 만성 질환인데 이런 친구들은 뭐 물론 또 원인을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좀 대표적인 거는 염증성 장 질환 같은 것들.
0: 뭐 그건 처음 들어봐요. 염증성
1: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 그냥 피부 아토피 알러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이 약하다?
0: 약간 그 우리 사람 장 트러블
1: 장이 좀 예민하다?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맛있게 잘 먹지만 그걸 먹고 나면
0: 화장실 바로 가야 되는 그런.
1: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마라탕 맛있어서 먹는데 먹고 나면 배 아파. 이런 것처럼.
0: 만성 질환처럼 보이는 구토나 이제 설사도 있다. 이런 경우를 말씀해 네. 주셨네요.
1: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아니, 알고 있으면 좋긴 하다. 왜냐면 그래도 병원에서 어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이런 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뭘 하고 뭐 하고 뭐 하고를 이제 이야기도 더 쉬우니까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증상. 증상이 좀 경미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좋아지면 뭐 별일 없는 확률이 높고요. 근데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면
0: 위급한 거죠.
1: 배가 계속 불러온다거나 토를 계속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빨리 병원 가서 이제 원인 찾아야 돼.
0: 심각한 거죠. 네.
1: 이게 설령 검사해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꼭 검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배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구토와 설사는 지금 속이 안 좋다라고 이제
0: 이야기하는
1: 가장 솔직한 이제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며칠 뭐 굶기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옛날에 타놨던 약을 먹이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 골든 타임 내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적절한 진료를 받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0: 아, 우디의 마무리 멘트에 제가 약간 찔렸는데 저도 옛날에 타놓은 약 한 번씩 그렇게 엄청 오래된 약은 아닌데 뭐 소화기 질환 때문에 타놓은 약, 뭐 알러지 때문에 타놓은 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 번씩 먹이곤 했는데 그게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먹이고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면은 증상 오히려 가려서 정확한 진료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먹이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긴 하네요.
1: 맞아요. 하는데. 만약에 뭔가를 먹이고 가셨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고.
0: 아, 그런 약을 먹였다. 네.
1: 근데 이제 저는 또 이해하는 게 막 밤 새벽인데 갈 데는 당장 없고 하면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대신 먹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증상을 가릴 수 있으니까 먹었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성분들이 뭔지 아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이제 적어 주질 않기 때문에 알긴 좀 어렵죠.
0: 네, 오늘 이 방송 내용 중에 저희 소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 진짜 최근 케이스라서 제가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 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들 명심해 두시고 내 아이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했을 때 그 증상이 뭔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좀 파악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아이의 증상을 빨리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1: 네.
0: 안녕.
1: 안녕.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 작은 이야기에서 삶의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슬리입니다. 어느새 8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문득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서는 아주 조금 계절의 결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짙푸르던 나뭇잎은 가장 깊은 초록에 이르렀고 매미소리는 하루를 가득 채우지만 저녁이 되면 어느새 벌레소리가 그 자리를 조금씩 나누어 갖기 시작합니다. 계절은 늘 그렇게 소리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8월을 어떤 계절로 기억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여름 휴가의 설레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방학일 것입니다. 아침부터 친구를 찾아 뛰어나갔던 골목길, 햇볕에 데워진 놀이터, 비가 그친 뒤 웅덩이를 밟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작은 아이 하나가 그 여름을 천천히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그림책 작가 역시 평생 그 아이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영웅도 거대한 사건도 아닌 눈이 내리는 거리, 친구에게 건네는 편지, 휘파람 하나를 불기 위해 애쓰는 시간, 낡은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발걸음 속에서 세상을 발견했던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그림책 작가 에즈라 제키츠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혹시 아주 먼 나라의 모험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특별한 영웅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키츠의 대답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이야기는 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눈송이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다보는 순간,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연필을 드는 순간, 혼자서는 볼 수 없던 휘파람이 어느 날 문득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리고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도 그랬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8월이면 괜히 해질 무렵이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계절은 조금씩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8월은 한여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성장의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만나게 될 에즈라 제키츠의 그림책에도 바로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세상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에서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 미국 그림책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예술가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왜 콜라주라는 독특한 표현을 선택했는지, 왜 평범한 아이를 그림책으로 주인공으로 세웠는지, 그리고 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장의 그림책을 펼치듯 마음의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작가를 만나고 한 세계를 여행하며 우리 삶에 오래 남을 한 문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즈라 제키츠의 그림책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동화 같은 상상력과 따뜻한 색감을 가진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할게요. 이진아가 부릅니다.
냠냠냠 듣겠습니다. 맛있어서

여러분은 어린 시절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풍경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학교 운동장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집 앞 골목길이나 오래된 시장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사건보다 풍경을 먼저 떠올립니다. 햇볕이 비치던 창문, 겨울이면 하얗게 성에가 끼던 유리창, 비 오는 날의 골목, 그리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그 풍경들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즈라 제키츠 역시 평생 자신의 어린 시절 풍경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책에는 화려한 궁전도 신비한 마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낡은 벽돌 건물, 좁은 골목길, 눈 덮인 인도,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이 자란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916년 3월 11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한 이민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제이콥 에즈라 캐츠. 훗날 우리는 그를 에즈라 제키츠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당시 브루클린은 오늘날의 관광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부두에서는 배가 쉴 새 없이 오갔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거리에는 영어뿐 아니라 러시아어, 폴란드어, 이탈리아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건너온 사람들이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곳. 브루클린은 거대한 도시이면서도 수많은 이민자의 꿈과 눈물이 켜켜이 쌓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키츠의 부모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벤저민 키츠는 폴란드에서, 어머니 아우구스타는 러시아 제국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유럽의 유대인들은 심각한 차별과 박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고 거주 지역에도 제약이 있었으며 폭력적인 박해인 포그룸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는 그들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땅 미국이 곧바로 행복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낯설었고 문화도 달랐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살기도 했고 부모들은 하루 종일 공장과 상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제이콥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만 있으면 그는 금세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았습니다. 미술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았고 친구들은 그의 그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술은 생계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아들이 그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에즈라가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키츠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 마음에 남았다. 이 짧은 고백에는 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림책을 만들 때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버지와 다시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격려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잘하고 있구나. 계속해 보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짧은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멀리 이끌 수 있는지를 에즈라 제키치의 삶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년이 되던 해 세상은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가난은 더 깊어졌고 예술가를 꿈꾸던 소년에게 현실은 더욱 냉혹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오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풍경, 아이들의 놀이, 비 오는 날의 창문, 훗날 그의 그림책을 가득 채우게 될 장면들은 바로 이 시절의 기억 속에서 하나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 소년의 개인사를 넘어 20세기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시민권 운동이라는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에즈라 제키치의 예술을 탄생시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0cm가 부릅니다. 쓰담쓰담 듣겠습니다.

1929년 미국 뉴욕의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대공황이라고 배웠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하루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아버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옷을 여러 번 기워 입은 어머니, 아이들은 새 장난감을 갖는 대신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브루클린의 골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에즈라 제키츠는 그 풍경을 매일 바라보며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가난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훗날 그의 그림책을 펼쳐보면 가난을 직접 설명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아이들의 호기심입니다. 눈이 오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기쁨, 휘파람을 불고 싶다는 작은 소망, 친구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설렘, 키츠는 결핍보다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청소년이 된 키츠는 그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직업 이전에 삶을 견디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피터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던 장면도 그 시절의 에즈라가 마음속에 남겨둔 작은 희망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에즈라 제키츠 역시 미군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총을 드는 병사라기보다 군 관련 시각자료와 사파 제작에 참여하며 자신의 미술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가장 잔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부르며 도시는 무너지고 아이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키츠는 이러한 시대를 통과하며 한 가지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폭력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상상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책에는 전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등장합니다. 차별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시선이 흐릅니다. 그는 거대한 비극을 직접 말하기보다 한 아이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에즈라 제키츠는 광고와 잡지, 책 표지 등을 디자인하는 상업 미술가로 활동합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의 그림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자의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 색은 어떻게 감정을 바꾸는가? 한 장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는 상업 미술 현장에서 이러한 시각 언어를 치열하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그 꿈은 오랫동안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62년 마침내 더 스노우데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처음 책을 펼친 독자들은 놀랐습니다. 이야기가 특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을 즐기는 평범한 흑인 어린이가 그림책의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매우 새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에즈라 제키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던 아이를 그렸을 뿐입니다. 이 말은 그의 예술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특정 인종을 상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진심으로 바라보았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진심이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듬해 더 스노우 데이는 칼데콧 메달을 수상하며 미국 그림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닮은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에즈라 제키치의 어린 시절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가난은 그의 상상력을 빼앗지 못했고 차별은 그의 따뜻함을 지우지 못했으며 전쟁은 그의 희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삶의 모든 경험을 한 장 한 장의 그림책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어쩌면 예술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에즈라 제키치를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로 만든 대표작들을 한 권씩 펼쳐보겠습니다. 더 스노우 데이의 첫 발자국은 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피터 스체어는 성장의 어떤 순간을 보여주는지, 어 레터 투 에이미가 우리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어떻게 전하는지, 휘파람을 불어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작은 도전 끝에 찾아온 기쁨을 이야기하며 성장이란 재능이 아니라 반복과 기다림의 선물인지를.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릅니다. 바다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첫눈은 이상합니다. 매년 찾아오지만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창밖으로 흰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게 되죠.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눈은 아이들에게 놀이가 되고 발견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1962년 에즈라 제키츠는 바로 그 순간을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The Snow Day입니다. 오늘날 이 작품은 세계 그림책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출간 당시에는 여러 의미에서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눈 오는 아침, 한 아이가 집을 나섭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아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사이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아이는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 위를 걸어봅니다. 발자국을 남겨보고 막대기로 선을 그어보고 눈을 손에 모아보고 나무에 쌓인 눈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거대한 갈등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한 아이의 하루가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The Snow Day는 이야기를 읽는 책이라기보다 한 아이의 경험을 함께 체험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피터를 따라 걷고 멈추고 살펴보고 발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의 학습을 감각을 통한 탐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는 세상을 설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직접 만지고 걸어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세상을 이해합니다. 키츠는 바로 그 과정을 그림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The Snow Day는 눈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세상을 처음 만나는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림은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처음 이 책을 보면 배경이 매우 간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묘사 대신 넓은 흰 공간과 단순한 형태가 화면을 채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작품의 힘입니다. 눈 덮인 거리는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이의 움직임이 더욱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얀 공간은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발자국 소리와 아이의 숨소리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좋은 그림책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독자가 마음속에서 나머지 장면을 완성하도록 기다립니다. 키치는 그 여백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색채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터의 새빨간 외투입니다. 흰 눈으로 가득한 화면 속에서 빨간색은 단숨에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색채 대비가 아닙니다. 미술에서는 빨간색을 생명력, 따뜻함, 에너지의 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차갑고 조용한 겨울 풍경 속에서 피터의 빨간 외투는 살아있는 호기심을 상징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겨울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키츠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콜라주가 만들어 낸 겨울의 질감. 에즈라 제키츠는 이 작품에서 색종이, 천, 무늬벽지, 직접 채색한 종이를 오려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눈은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 여러 재료가 겹쳐져 만들어낸 풍부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돌담은 실제 벽처럼 거칠고 나무는 나무 껍질의 결을 느끼게 하며 눈은 차갑지만 포근한 촉감을 동시에 전합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독자들은 페이지를 넘기며 눈밭 속을 함께 걷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피터는 왜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작품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피터는 흑인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작품 어디에서도 그 사실을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한 아이입니다. 눈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실망도 하고 다시 기대하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바로 이 평범함이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에즈라 제키츠는 어린이를 인종으로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라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더 스노우 데이가 미국 그림책의 흐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 하나를 바라볼 시간조차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세상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라고. 어쩌면 이 그림책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감탄하는 마음을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잊히지 않는 첫 번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눈, 첫 여행, 첫사랑, 첫 편지. 그 기억은 지금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잠시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발자국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음 작품은 피터스 체어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작은 의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피터. 그 이야기 속에는 형제자매의 질투를 넘어 모든 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도 내 것이라고 믿었던 물건이 있었나요? 낡은 인형, 매일 들고 다니던 가방, 처음 샀던 운동화, 그리고 유난히 아끼던 작은 의자 하나. 아이들에게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으며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에즈라 제키츠의 피터스 체어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과 동생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겪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린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피터에게는 늘 사용하던 작은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피터가 앉아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꿈을 꾸던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피터가 쓰던 요람을 꺼내고 작은 침대를 꺼내고 의자까지 새로 칠해 동생에게 사용하려 합니다. 피터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 둘씩 동생의 것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고 섭섭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던 작은 의자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득 의자에 앉아본 피터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어느새 그 의자가 작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는 말합니다. 아빠, 아기 의자를 분홍색으로 칠해서 수지한테 줄래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커다란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분석해보면 키츠는 이 작품에서도 절제된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배경은 줄이고 인물의 움직임과 표정에 집중합니다. 피터가 의자를 끌고 가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말없이 의자를 끌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림책에서 뒷모습은 종종 독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장치가 됩니다.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죠. 피터의 뒷모습은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조용한 목소리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화면 속 공간은 점차 넓어집니다. 집안의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바깥으로 이어지고 피터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합니다. 이 공간의 변화는 아이의 심리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뛰어난 연출입니다. 색채 분석을 해보면 이 작품은 더 스노우 데이보다 한층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합니다. 피터의 옷에는 파란 계열이 자주 등장합니다. 파란색은 차분함과 사색을 상징합니다. 반면 동생의 물건은 밝고 따뜻한 색으로 표현됩니다. 두 색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한 가족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색은 의자입니다. 새롭게 칠해지는 의자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의자는 달라졌지만 가족의 사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넓어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키츠는 다양한 종이와 질감을 겹쳐 화면을 구성합니다. 벽지의 무늬, 바닥의 나뭇결, 의자의 표면, 옷감의 느낌,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주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시간이 겹쳐지는 느낌을 줍니다. 과거의 피터와 현재의 피터, 아기였던 피터와 오빠가 된 피터. 마치 여러 시간의 조각을 한 화면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주는 이 작품에서 성장의 시간을 표현하는 예술 언어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의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자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자리, 사랑받는 자리,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피터는 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의자를 옮긴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 안의 자리는 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넓혀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이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이를 형제자매 경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츠는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착한 오빠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터가 충분히 속상해하고 화도 내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 이것이 키츠가 어린이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1960년대 미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후 경제 성장으로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고 도시 생활이 보편해가면서

내 역할 성장과 책임이. 책은 아이들에게 참아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 정서학습과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성장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후배를 맞이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바뀌고,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낯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피터가 의자를 내려놓은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스 체어는 지금도 세대를 넘어 사랑받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의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준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더 큰 기쁨으로 기억되나요? 잠시 노래 한 곡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 속 피터의 의자는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이 곡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키츠가 그림책에서 표현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 말하지 못한 감정, 작은 행동 속에 담긴 사랑.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보이나요?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따라 그림책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을 찾아갔던 한 예술가,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너의 이야기도 충분히 소중하다라고 말해준 작가 에즈라 제키츠, 그의 그림책 속 아이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눈 오는 날 작은 발자국을 남기는 아이, 동생에게 자신의 의자를 내어주는 아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비바람 속을 걷는 아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진실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크고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스쳐 지나가는 작은 순간을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에즈라 제키츠는 종이 조각 하나, 색깔 하나, 아이의 작은 표정 하나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작은 마음을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말없이 건넨 미소, 조용한 배려, 아무렇지 않게 내민 따뜻한 손길. 어쩌면 그 작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한 장의 그림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에즈라 제키츠의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색 하나, 따뜻한 별 하나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작가의 삶과 작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문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페파톤스의 공원 여행을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진행의 그림책 활동가 박술래였습니다.

장미는 꽃나라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가 장미의사의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장미의사는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거대증을 앓고 계시네요. 지금 환자분 상태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도와드릴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눈부신 노란색과 갈색의 머리를 줄기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진료실에 나갑니다. 그 다음 환자는 작은 수레국화입니다. 장미의사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환자분은 성장장애로 진단되네요. 유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물이 잘 빠지는 사양토에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배우시죠. 수레국화는 진료실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작아진 기분을 느끼면서 진료실을 떠납니다. 마지막 환자는 칼라백합입니다. 장미의사는 상담 5분 만에 진단을 내놓습니다. 환자분은 꽃잎 결핍 질환이시네요. 완치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고안된 처리 방법을 쓰면 진행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무료 샘플 몇 개 써보시겠어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라는 책의 앞부분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장미의사가 내린 진단들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라는 책에서는 생물 다양성, 문화 다양성, 인종 다양성처럼 인간의 신경적인 차이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1990년대 후반에 제시되었는데요. 뇌과학, 진화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인문학의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신경학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를 단순한 결함이나 이상으로 보기보다는 차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오르탄 우리에서 인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죠.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르탄 우리, 저는 김지영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옥상 달빛의 들꽃처럼을 골라봤습니다.

0: 곳곳의 인권 소식을 짧게 전하는 오후 잠깐 뉴스가 이어집니다.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들을 전하는 오후 잠깐 뉴스입니다. 오늘도 뉴스 속 사건을 인권의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서신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뉴스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권의 이야기를 살펴볼 책일진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아이들의 교실 속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치러졌던 시험과 관련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2: 네, 서울에 있는 해당 학교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요.
0: 네.
2: 그런데 지난해 8월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시험을 치러던 A 학생의 노트북 화면을 담당 교사가 뒤에서 사진으로 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교사는 촬영한 A 학생의 답안을 교실 앞 대형 스크린에 띄웠지요. 그리고 7-8에는 A 학생의 답안을 바탕으로 문제별 정답까지 기재됐다고 합니다.
0: 그런데 당시에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 주관사에서 시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시험 주관사는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 감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말로 지시하는 대신에 대형 스크린에 메모장을 띄워 학생들에게 답안을 보고 뵙기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1: 결국 A 학생의 답안을 다른 학생들이 받아 적었고 B 학생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공유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0: 네.
1: 특히 B 학생은 A 학생과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아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0: 네.
1: 시험 주관사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험 중에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가 되기도 하고
0: 네.
1: 최대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답을 베낀 학생을 부정행위를 한 학생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먼저 답안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따라 쓰도록 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0: 네.
2: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2: 특히 학생과 교사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말과 행동은 학생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1: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학생에게 규칙을 지킬 책임을 이야기하려면 교사 역시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A학생의 답안을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면서요.
2: 네. 다 같이 합격하면 좋겠다는 말만 놓고 보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좋은 의도가 언제나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그 과정에서 A 학생의 입장은 어땠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0: 네.
1: 또 자신의 답안이 촬영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A 학생의 의사는 얼마나 존중이 되었을까요? 모두의 합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학생의 답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이용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네, 모두의 합격만이 중요한지 또 합격과 불합격만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2: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답안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된 학생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0: 네.
2: 처한 상황은 서로 달랐지만 두 경우 모두 학생의 의사와 선택이 충분히 존중되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은 교육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0: 네.
1: 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누군가의 목표를 위해 학생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의 생각과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특히 교사와 학생처럼 서로의 권한과 영향력이 다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1: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학생에게 규칙을 지킬 책임만 묻기 전에 교사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이 학생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학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0: 네.
1: 권한이 더 큰 사람에게는 그만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책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0: 네. 시험 부정행위로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학교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권리를 가진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함께 다해야 하지요.
1: 다만 교사와 학생이 가진 권한과 역할이 서로 다른 만큼 그 책임의 내용과 크기까지 같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부암동 은행나무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 부암동에는 1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최근 이 나무에 누군가 제초제를 주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나무 바로 옆에는 유명 살인미술관인 환기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 5월 주민들이 은행나무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1: 5월이면 한창 푸르러야 할 나무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노랗게 변하고 마치 가을처럼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2: 주민들도 처음에는 나무에 병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랫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고 무엇인가를 주입한 듯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0: 네.
2: 단순히 나무가 병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생긴 거죠.
0: 네. 그래서 주민들이 주변 CCTV까지 확인하게 된 거군요.
1: 네.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22일 누군가 나무 아래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0: 네.
1: 주민들은 CCTV를 확인한 뒤 미술관 측에 항의를 했고요.
0: 네.
2: 이 과정에서 미술관 측은 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미술관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은행나무가 훼손된 데에 대해 사과하고 나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그렇다면 미술관 측은 왜 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건가요?
1: 주민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은행나무의 뿌리가 자라면서 미술관 담장에 균열이 생겼고 미술관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결국 나무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2: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2: 이 은행나무는 미술관 소유의 땅이 아니라 공동 사유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0: 네.
2: 그렇다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술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0: 그렇군요. 미술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봐야겠네요.
2: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 네.
2: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0: 그런데 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했다면 그 제초제가 나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 텐데요.
1: 네. 전문가들은 제초제를 직접 주입했을 경우 약재가 나무뿐만이 아니라 토양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사건을 살펴본 나무 의사도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제초제 원액을 사용했다면 주변 토양이나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 네.
2: 실제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물질이 사용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0: 네.
1: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0: 네.
2: 그리고 정보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관의 담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와 주변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지금까지는 주로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100년 넘게 살아온 이 은행나무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라는 말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1: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0: 네.
1: 생태학자이자 개미 연구로 잘 알려진 최재천 교수님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비인간 생명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나무를 주로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생명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지위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0: 네.
2: 그 방법의 하나로 동식물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0: 네.
2: 사람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식물을 대신해 재단이 법적인 보호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요.
0: 네.
2: 당장 우리 법에 이런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0: 네.
2: 누가 소유한 나무인가를 묻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인간 생명 그 자체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지요.
0: 네. 주민의 권리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인간이 아닌 생명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이어지네요. 10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부암동의 은행나무가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람뿐 아니라 나무와 동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까지 그 범위를 넓혀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 사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는 존재들을 함께 살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리고 그 함께의 범위를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나무와 동물, 수많은 생명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2: 10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반가운 뉴스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할까요?
1: 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문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0: 네, 저희도 오롯한 우리에서 다루었었죠.
1: 네, 서울시 교육청이 정규 교육 과정 안에 공존과 소통의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정식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0: 네.
2: 문제 발생 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우겠다는 시도가 반가운데요. 아동,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권 감수성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0: 오늘도 오후 잠깐 뉴스에서 함께 존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과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악뮤의 작은 별 함께 들으시죠.

0: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입니다. 그동안 오롯한 우리에서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아동 권리 협약을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디지털 환경, 그리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진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유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환경과 기후 생태위기라는 두 변화를 중심으로 아동 권리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과정의 아동인권 강의를 참고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1989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아동권리협약을 이야기하려면 1989년을 빼놓을 수 없죠.
0: 네.
1: 그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를 다룬 국제적인 선언들이 있었지만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0: 네.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도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2: 네, 흥미로운 점은 1989년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0: 네.
2: 1989년 3월에 영국의 과학자인 팀 버너스리가 훗날 월드와이드웹으로 발전하게 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0: 네.
2: 한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을 크게 바꾸게 될 기술의 씨앗이 만들어진 셈이죠.
0: 30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로 바뀌었군요. 지금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단순한 기술이나 도구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공간인 동시에 친구를 만나고 노는 공간이기도 하죠.
0: 네.
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회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삶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졌죠.
0: 네. 1989년에 만들어진 아동권리협약이 2026년을 살아가는 아동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1: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0: 네.
1: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당시에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해놓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0: 네.
1: 협약에는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과 발달, 아동의 견해 존중이라는 네 가지 일반 원칙을 비롯해서 아동의 권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기술과 사회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원칙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2: 대신 현실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생긴 겁니다.
0: 네.
2: 예를 들어 아동에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스마트폰과 SNS,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0: 네.
2: 변화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또 생기는 거죠.
0: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협약이기 때문에 이제 낡은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보다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아동권리 협약의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럼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동의 삶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도 현실의 삶과 따로 생각할 수 없겠죠.
0: 네.
1: 실제로 디지털 환경은 아동이 정보를 얻고 배우는 기회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0: 네.
2: 그렇다고 모든 아동이 이런 기회를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0: 네.
2: 온라인 성착취나 사이버 불링, 개인정보 침해처럼 이전과는 다른 위험도 생겨났습니다.
0: 네.
2: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아동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로 단순하게 나누기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를 묻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0: 네, 그렇다면 먼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확장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1: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입니다. 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고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저는 표현과 참여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2: 과거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전달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훨씬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0: 네.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아동의 목소리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2: 네, 대표적으로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파키스탄 소녀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0: 네.
2: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0: 네, 저에게는 상당히 낯서네요.
2: 네. 말랄라는 파키스탄 북서부의 스와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탈레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제한되고 여학교가 공격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0: 네.
2: 말랄라는 11살이던 2009년에 BBC 우르두어 블로그에 굴 마카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0: 네.
2: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자신의 일상과 그곳의 여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 기록한 거죠.
0: 네.
1: 이렇게 시작된 말랄라의 글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스와트 지역을 넘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파키스탄에서 여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0: 네.
1: 이후 말랄라는 살해 위협을 받고 실제 총격까지 당했지만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0: 네.
1: 2014년에는 1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한 지역에 있던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를 국경 너머로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0: 네, 말랄라의 이야기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권리가 함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표현했으면서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했으니까요. 자,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런 아동의 목소리와 참여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1: 대표적으로 제12조에 아동의 견해 존중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0: 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참여를 단순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0: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2: 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아동의 참여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실제로 고려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는 말이네요. 말랄라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사례로 그레타 툰베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2: 네, 그렇죠.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15세의 나이로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0: 네.
2: 그 모습과 메시지가 SNS를 통해 빠르게 알려졌고 이후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0: 네.
2: 디지털 환경을 통해 한 청소년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서 전달되고 기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의 사례는 잠시 뒤에 이야기할 기후위기와 아동 권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0: 네.
1: 아동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변호에 참여하는 주체이기도 하니까요.
0: 네,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2: 네, 그렇죠.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정보 접근이나 표현, 참여의 기회를 넓혀준 만큼 새로운 위험도 또 생겨났습니다.
0: 네.
2: 온라인에서의 성착취나 성적 학대 같은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불링, 개인정보 침해, 혐오 표현이나 차별,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1: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사이버 불링은 학교를 벗어나 집에 돌아온 뒤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계속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한 번 공유된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고 이후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습니다.
0: 네.
1: 한 번 발생한 피해가 반복되거나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 네, 그렇다면 아동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의 다른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나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아동의 다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중요한 것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그리고 다른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0: 네.
2: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아동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네.
2: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실제로 예상되는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0: 네.
2: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의 사생활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 네.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너는 어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아동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1989년에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아동권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면서요.
1: 네,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발표된 일반 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입니다.
0: 네.
1: 여기서 일반 논평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0: 네.
1: 유엔에는 각 인권 조약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0: 네.
1: 해당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조약의 권리와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발표를 하는 문서가 바로 일반 논평입니다.
0: 네.
1: 아동권리협약을 담당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일반 논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가운데 제25호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장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0: 네.
2: 일반 논평 제25호에서 눈여겨볼 점은 디지털 환경을 현실의 삶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 네.
2: 아동의 생활하고 관계를 맺고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 디지털 환경까지 확장된 만큼 현실에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로로의 노래입니다. 생존법 함께 들으시죠.

0: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반 논평 제25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반 논평 제25호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먼저 비차별의 원칙입니다.
0: 네.
1: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1: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나 인터넷 환경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장애가 있는 아동은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1: 지역이나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넘어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0: 네.
2: 네, 두 번째는 아동 최상의 이익입니다.
0: 네.
2: 디지털 서비스나 정책을 만들고 운영할 때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0: 네.
2: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아동의 수면이나 건강,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0: 네.
2: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기업의 이익이나 편의만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발달, 사생활 등 여러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 네, 앞에 비차별 원칙이 어떤 아동도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는가를 묻는다면 아동 최상의 이익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칙은 생명과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죠?
2: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학습이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폭력적인 콘텐츠나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불링처럼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아동은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서 위험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환경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동의 견해 존중입니다.
0: 네.
1: 정책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어른들이 아동에게 무엇이 좋을지 대신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경험과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0: 네.
1: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위험을 경험하는지, 어떤 기능이나 자원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그 의견이 정책이나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네 가지 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훨씬 구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0: 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아동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그리고 아동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2: 네.
1: 아동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시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죠. 디지털 환경과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생태 위기입니다.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아동 권리와 연결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기후위기는 아동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네.
1: 폭염이나 대기오염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은 주거와 안전을 위협하고 학교 생활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가뭄이나 식량 생산의 감소는 식량과 영양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이런 영향은 하나의 권리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교육, 주거, 놀이, 가족생활 등 아동의 삶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2: 네.
0: 그래서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여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1989년에는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당시 협약에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1: 네, 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해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아동권리협약이 환경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2: 네.
1: 다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위기와 기후변화의 규모와 복잡성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해진 것이죠.
2: 네,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하시니까 아까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 논평 제25호가 네, 그런 역할을 했다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23년 일반 논평 제26호 아동 권리와 환경, 특히 기후 변화를 채택했습니다.
2: 네.
1: 일반 논평 제26호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1: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0: 네,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 정책이나 기후 정책을 만들 때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네.
0: 결국 기후 정책 역시 아동의 삶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2: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동권리의 문제로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물론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동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고 생활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를 들어 폭염이 계속되면 야외에서 놀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생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0: 특히 냉방이나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면 그 영향은 더클 수밖에 없죠.
2: 네.
0: 이처럼 같은 기후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 등에 따라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동일수록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네.
1: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지금의 아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를 경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오랜 기간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2: 네.
1: 오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어떤 도시와 환경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가 아동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2: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세대 간 협력성입니다. 현재 세대의 선택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즘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후 정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기후 정의는 기후 위기를 단순히 기온이나 탄소 배출량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누가 기후위기

0: 이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지, 누가 더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함께 묻는 관점입니다.
1: 네.
0: 세대 간 형평성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 세대가 누린 편익의 대가를 아동과 미래 세대에게 과도하게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1: 네. 예를 들어, 현재 세대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줄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기후 재난이나 환경 오염 등의 형태로 감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후 위기는 현재의 정책만이 아니라 책임과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0: 네. 기후위기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레타 툰베리의 사례도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1: 그렇습니다. 아동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주체입니다. 학교의 환경정책부터 지역사회 국가의 기후정책까지 아동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0: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건강이나 안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교육이나 주거, 가족생활 등 아동의 삶 전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폭염과 대기 오염은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홍수나 산불 같은 재난은 주거와 교육, 안전한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교육이나 가족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0: 네.
1: 결국 기후위기는 아동의 일상과 여러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0: 네.
1: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 발달과 교육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아동은 없는지,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 네, 오늘은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변화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이 아동의 삶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과정에서 더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없는가, 아동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디지털 환경도 기후위기도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계속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아동권리협약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자체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이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지면 그 권리 원칙을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도 계속 구체화되어야 하지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에 사용한 아동권리협약의 진화는 협약 자체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협약의 권리와 원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0: 네,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아동권리협약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갈등 상황에 놓이거나 선택이 어려울 때,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너무 큰 해바라기가 불편하면 해바라기를, 너무 작은 수레국화가 눈에 거슬리면 수레국화를, 꽃잎이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합을 비정상으로 몰아버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어떤 집단이 불편하면 그 집단을 밀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복잡하더라도 함께 풀어가야 할 기준점을 찾아가는 게 인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준점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이 떠나고 가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조금씩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말 그대로 더위가 물러가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처서가 지나면 한여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꼭 절기대로 날씨가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처서가 온다고 갑자기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요즘엔 이걸 처서 매직, 처서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그 마법이 찾아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한창 더울 때는 도대체 이 여름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막상 처서가 다가오고 곧 9월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는 여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있을 때는 덥다고 투덜거렸는데 간다고 하니 괜히 서운한 것 같네요. 마치 오래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처럼요. 올여름도 이제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여름 조금 더 잘 바라보고 조금 더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 구삼오 라디오 전존 이 노래로 문을 엽니다.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들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정말 여름의 마지막 장면을 천천히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계절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매미가 울고 햇볕은 뜨거운데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달라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밤 공기도 어느 순간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아, 가을이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겠죠? 사람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지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도, 그리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처서입니다.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 한 번, 조금 길어진 그림자 한 번, 저녁 산책길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한 번, 그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면서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고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존입니다. 935 라디오 전존은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이 청취가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계속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9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1일부터 28일까지 덕진보건소와 전주지역 치유공간 등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의 정원, 호흡과 소리를 활용한 돌봄 명상, 기질과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TCI, 그리고 웃음테라피, 시니어 수다방, MBTI, 야간미술치유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지금 8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연간 최대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6명 이상 10명 규모로 운영되고요. 최소 인원인 6명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회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신청을 권하고 있고요. 전 회기 참석자에게는 기념 선물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전화 063-281-8576 또는 네이버 블로그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댓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주형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9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춘와락은 1대1 심리 상담과 원해 치유 프로그램을 결합해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 프로그램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1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여자들은 한 차례에 1대1 심리 상담과 3차례의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아로마와 타로 등을 활용해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와 마음을 살펴보고 원해 치유 시간에는 꽃바구니와 수경식물, 치유정원 화분 등을 직접 만들며 자기 돌봄과 정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집은 8월 20일부터 정원이 찰 때까지 진행되며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한 사람당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원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정원문화센터 9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청 자원수랑 녹지국 녹지정원과가 운영하는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정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원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자생식물과 정원, AI로 시작하는 정원설계, 가을에 꽃피는 정원식물, 풀꽃파종, 우리집 정원사, 정원의 12달,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 등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전주시 국악단과 함께하는 노을빛 콘서트, 늦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는 늦 반딧불이 탐방,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화단숲 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정원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8월 20일 목요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여 대상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입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정별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정원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번에서 86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식물을 배우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네, 좋아서 하는 밴드 여름의 끝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뭐첫 오프닝을 제가 여름의 끝 그리고 가을의 시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노래는 여름의 끝과 가을 뭐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특히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희혈악락은 전북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관련된 영화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9월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잇길이 주관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모두 531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예심을 거쳐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비롯해서요. 로컬 섹션과 특별 섹션 등에서 모두 21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작품들은 청년의 결혼과 주거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와 장애, 노인의 권리와 문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젠더와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청년 자신이 겪는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까지 영화에 담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행사에 앞서 9월 2일에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새만금과 수라 갯벌의 생태 문제를 다룬 미디어로 행동하라 인 새만금, 새, 사람 행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수라 갯벌 사진전 등이 진행됩니다. 이어 9월 3일 오후 2시에는 청년 인권 포럼 이건 아니지가 열려서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인권이란 무엇인지 또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6시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토르에서 열리고요. 영화제는 9월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2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공감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제1회 전북 사잇길 청년 인권 영화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영화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9월은 행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9월은 다양한 영화를 또 가을은 또 영화를 보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블리즈 여름 안 조각.

네,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에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뭐 행사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들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고요.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요. 11월 21일 토요일에는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 스톨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281-5267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요.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9 여름 여름 여름밤.

네, 109 여름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축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다원 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 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쉬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구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쉬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 문화로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의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 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책과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전주의 대표 독서 문화 축제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열립니다. 올해 전주 독서 대전은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주 한벽 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출판사와 서점, 독서 동아리 등 6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초청 강연 작가와 달리다가 마련됩니다. 나태주 시인과 정사랑 작가, 이금희 작가가 참여해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2026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의 작가들과 만나는 강연을 비롯해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과 독서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 책을 다룬 시민과 나누는 인생책 선물 책방, 책을 읽을 때 듣기 좋은 음악과 사연을 공유하는 청음 독서, 시민들이 직접 문장을 남기며 함께 전시를 완성하는 문장 이어 달리기 등이 마련됩니다. 이어 함께 낭독과 클래식, 국악 등을 결합한 공연과 가족 독서 골든벨, 어린이 공연, 체험 부스 등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예약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를 만나고 또 시민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전주 독서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가 구직 활동에 나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9월 9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교통카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내 통합 신청 지원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주시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 이음 전주에서 교통카드를 배부하고 카드 수령 과정에서 구직 정보와 청년 정책, 자기 개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과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공모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한 거리와 골목, 시설 등을 담는 공간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전문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30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선정 작품을 포함한 참여 사진들은 앞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전시와 홍보, 도시 기록 자료로 활용됩니다. 도시재생으로 달라진 전주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악뮤, 시간과 낙엽.

네, 악뮤 시간에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 들려겠는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면 처서인데요. 계절은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바람에서 조금 빨라진 해질 무렵에서 어느새 달라진 하늘빛에서 우리는 다음 계절을 먼저 만나게 되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돕고 정원과 책, 영화와 사진을 통해 우리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하루아침에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작은 관심과 참여가 쌓이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한창 더울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여름도 막상 끝이 보이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여름도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가을도 반갑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조선 힙합 마음의 숲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 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재미 들라 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횟수를 얘기를 안 드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몇 회째 방송을 하고 있었나? 네, 44회더라고요. 네, 50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분간 저희가 횟수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짧게 들어서 아쉬웠던 이루마의 Maybe 들으면서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루마의 Maybe 듣고 오셨습니다. 2001년 2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첫사랑이라는 First Love 2집의 타이틀이었는데 그 중에 수록된 Maybe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팝송으로 저희가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잖아요. 이번 주는 연주곡은 이 이루마 곡으로 끝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80년대, 90년대의 추억이 돋아나는 그런 팝송들로 한번 꾸며봤고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유럽이 부릅니다. 캐리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유럽이 부른 캐리 듣고 오셨습니다. 추억이 살살 올라오시죠? 네, 캐리를 부른 유럽은 스웨덴의 락밴드입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파워 발라드가 되겠죠. 네, 1987년 유명한 앨범인 The Final Countdown에 수록이 됐고요. 이 곡은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네, 핫100에서 3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보다 더 순위가 높았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캐리가 무슨 뜻이냐, 뭘 끌고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는 이 캐리한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캐리가 곡에서는 헤어지는 연인으로 상정이 됐다고 그러죠. 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남자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헤어져야 한다. 네, Carrie, things they change, my friend. 그리고 maybe we'll meet again somewhere again.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지도 몰라. 예, 그러한 가사죠. 그래서 뭐 완전한 이별 선언이라기보다 네,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예, 상대를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캐리는 어떤 인물인가? 네, 사실 특정한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누구나 겪는 이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 보컬인 조이 템페스트가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캐리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 어딘가에 이 캐리로 불려지는 예,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마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럽의 캐리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어서 네, 엘튼 존의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네,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튼 존의 아주 유명한 곡이죠.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네, Goodbye Yellow Brick Road에서 이 Yellow Brick Road는 노란 벽돌길입니다. 네, 이 노란 벽돌길은 꿈과 성공 그리고 화려한 이상향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곡은 엘튼 존이 1973년에 발표한 대표곡인데, 네. 이 더블 앨범으로 이제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를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 타이틀곡이고, 네, 엘튼 존이 작곡은 했지만 작사는 엘튼 존이 한 건 아니고요. 네, 파트너, 버니 터핀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지의 마법사 어렸을 때 동화책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주인공이 도로시입니다. 이분이 저 멀리 날아가는데 바로 토네이도를 만나서 날아가죠. 여기에 배경이 되는 곳이 캔자스인데요. 캔자스는 미국 중부의 평원에 위치한 그런 주여서 여름이면은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에 있는 뭐 오클라호마주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네이도에 집이 같이 둥둥 떠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내려보니까 옐로우 브릭 로드가 있었던 거죠.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면 오지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집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이 엘튼 존의 노래에서도 그렇게 탄탄대로인 네,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러한 노란 벽돌길은 안녕하는 거죠. 나는 화려한 성공, 명성, 도시의 삶과 물질적 풍요, 환상과 허영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본래 자신과 평범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만에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독특한 목소리의 주인공 마이클 볼튼의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듣고 오셨습니다. 약간의 허스키 그리고 예, 아주 좋은 예, 가창력을 갖춘 분이시죠. 네, 마이클 볼튼 이 곡이 대표곡 중에 하나지만은 아시다시피 원곡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66년에 예, 퍼시 슬레이지가 발표한 소울 명곡이죠. 그런데 마이클 볼튼이 1991년에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가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죠. 가사는 사랑에 완전히 빠진 남자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단점을 말해도 믿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잃더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은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사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맹목적인 면까지 함께 담겨져 있다. 뭐 이런 것을 노래를 했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세상과도 바꿀 수 있다. He trade the world for the good thing. 이렇게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볼튼 그래미상 최우수 남성 팝 보컬 퍼포먼스를 수상을 했고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들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불렀지만 이 마이클 볼튼 버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아프리카를 연상하는 대구는 한참 더워가지고 대프리카란 별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아프리카 듣고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 락밴드 토토가 1982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네, 앨범 토토4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빌보드 핫100 1위 역시 차지했고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에 아니면 여행 노래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지은 곡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아프리카를 동경하는 한 남자의 상상과 또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s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하는 가사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기는 어려울 거야.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후렴같이 계속 나오는 게 I bless the rain down in Africa. 네.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나는 아프리카에 내리는 비를 축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좀 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폭염과 여름에 굉장히 덥고 습한 이런 아프리카를 연상하는 날씨에 정말 우리도 네, 비가 좀 내리면 정말 축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토토의 아프리카 듣고 왔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입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듣고 오셨습니다. 곡의 앞부분에 약간 소음 같은 게 나잖아요. 그게 비행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앨범에 원래 수록되어 있는 그 삽입 음입니다. 네, 떠나는 것을 그렇게 그런 비행기 소리로 좀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Every Time You Go Away, 폴 영은 1985년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빌보드 핫100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폴 영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980년에 홀 앤 오츠가 발표한 원곡을 다시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홀앤 오츠는 네, 데릴 홀과 존 오츠의 듀오죠. 네, 이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긴 한데 폴 영이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이 곡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말 그대로 Every Time You Go Away, 네가 떠나는 언제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연인인 거예요. 마이클 볼튼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폴 영은 이 계속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거죠.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마다 내 일부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아무리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게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헤어지다 보면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의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항상 들을 때마다 좋았어요. If we can solve any problems, why do we lose so many tears?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겠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도 될수 없는 것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까지 듣고 오셨고요. 너무 이제 저희가 발라드 위주로 음악을 좀 선곡을 해서 듣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비트 있고 흥겹고 신나는 노래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한번 듣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정말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요. 릭 애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시고 그 다음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음악 세 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그리고 Bon Jovi의 You Give Love a Bad Name, 그리고 마지막 Queen의 Another One Bite the Dust까지 세 곡 듣고 오셨는데요. 이 Rick Astley는 굉장히 얼굴이 앳돼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데뷔를 했는데 이 음색이 굉장히 중년의 보이스가 느껴지는, 그래서 약간의 저음과 굵은 목소리 때문에 얼굴하고 좀 매치가 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In Never Gonna Give You Up은 Rick Astley의 데뷔 싱글입니다. 1987년에 발표되었고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죠. 말 그대로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헌신을 노래하죠. 반면에 이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은 역시 뭐 본조비의 대표곡 중에 하나지만 1986년 Slippery When W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 제목도 재밌어요. Slippery When Wet은 뭐예요? 젖으면 미끄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1986년에 발표했고요. 역시 미국 빌보드 핫100의 1위 곡입니다. 그런데 이 You Give Love a Bad Name은 너는 사랑의 이름을 나쁘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실제 의미가 네가 사랑을 욕먹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 blame 나오죠. 아마 여러분 노래 처음 나올 때 좀 깜짝 놀라셨던 분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도입부가 또 굉장히 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닝 가사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하죠. 심장을 총에 맞았고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퀸의 Another One Bite the Dust는 또 한 명이 쓰러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bites the dust가 먼지를 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쓰러졌고 패배했고 혹은 죽었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베이스 기타의 멜로디가 너무 멋지죠. 네, 이 베이스 라인은 베이시스트인 존 디컨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이 퀸의 공연을 본 뒤에 야, 이 곡은 싱글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퀸이 조금 망설이다가 싱글 발표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의 예상대로 세계적인 대히트를 거뒀다, 그런 일화가 있는 곡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흘러간 올드팝과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한 시간 같이 하였습니다. 어느덧 또 작별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분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조지 마이클입니다. One more try.

네, 조지 마이클이 1988년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 Faith에 수록되어 있는 One More Try를 들으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글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사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존심과 감정에 갇혀있다 보면 정작 같이 누려야 할 소중한 일상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관계에 이득이 되는 건 사실 없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언성을 높였던 이유조차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랑의 치료법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명언처럼 작은 일을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작은 일로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용서하고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하네. 오늘 첫 곡입니다. 박효신, Starlight Night.

네, 박효신의 스텔란 나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아,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6번째 미술편 가져왔고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청색으로 세상을 온통 우울하게 물들였던 청년이자 아흔이 넘는 나이까지도 흙과 흙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육각형 아티스트 누구일까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 하면 흔히 우리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주의의 창시자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는 회화는 물론이고 조각, 판화 그리고 말년의 이 도자기 예술, 도예까지 거의 모든 미술의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92년의 생애 동안 쉼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타임 레전드, 육각형 아티스트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기나긴 예술적 여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세 섹션으로 나누어 도슨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천재 화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 피카소의 민낯과 유니크한 작품 세계, 그럼 지금부터 1881년 스페인의 작은 도시 말라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86화 미술편 파블로 피카소 회화에서 도예까지 편을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아, 그거 말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는 격주 금요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방송 진행되고, 그러니까 오늘이 본방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재방이 되겠죠? 9시에서 10시까지. 사고 없이 잘 기억 메모해 두셨다가 꼭 본방 사수 해 주시고 재방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1부 들어갈게요. 이럴 시간 없어요. 자, 1부는 청색, 그러니까 피카소의 초반기, 전반기, 청색 시대부터 큐비즘까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슨트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겠어요? 피카소죠. 네. 근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지를 않았다고 해요. 보통 아이들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막. 산부인과 의사가 뺨을대로도 반응이 없자 결국 의사가 그 독한 담배 있죠? 시가. 예, 시가 담배 연기를 아기 얼굴에 이렇게 훅 뿜었고 그제야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는 뭐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신생아한테 그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을 수가 있어요? 어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어쨌건 요즘 같으면 신생아학대죠, 신생아학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어쨌든 울었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조차 굉장히 독특하고 남다른 방식을 택했던 그 피카소의 범상치 않은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유난히 깁니다. 스페인, 정확히는 이베리아 반도의 관습대로 부모의 성을 모두 이어붙이다 보니 풀네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줄여서 부르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여기서 루이스는 아버지 쪽 성이고 피카소는 어머니 쪽 성이라고 해요. 그 피카소가 19살 되던 해에 아버지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인 피카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죠. 자, 1900년 19의 피카소는 절친한 친구 카를로스 카사헤마스와 함께 파리로 향합니다. 당시 그는 무명의 화가였고 파리와 바르셀로나를 오가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런데 다음해인 1901년 이 피카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그의 절친인 이 카사헤마스가 파리의 한 카페에서 사랑했던 여인인 제르멘 까르가요에게 시련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휴. 피카소가 직접 지켜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절친의 죽음 소식은 20살 청년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해부터 1904년까지 약 4년에 걸쳐 피카소의 캔버스는 온통 블루, 푸른빛으로 물듭니다. 미술사에서는 이 시기를 이른바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그린 것은 화려한 파리의 풍경이 아닌 장님과 거지, 병든 사람과 늙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어머니와 아이처럼 그 시대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카소 자신도 이 시기 옷차림까지 거의 뭐 온통 청색으로 맞추어 입었을 정도로 청색은 그에게 그냥 단순한 푸른빛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온통 우울했던 거죠. 대표작으로는 지금 이 시카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헬멧 같은 머리를 한 여인이라는 1904년 작입니다. 이후 1904년 피카소는 몽마르트 언덕의 한 낡은 건물에 정착합니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수도는 하나뿐이었던 이 건물은 세탁부들이 쓰던 배와 닮았다 하여 바토 라부아르,
즉 세탁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바로 그 곳에 이제 장착을 한 거예요. 낡은 건물에.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피카소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여인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만나게 됩니다. 페르낭드는 피카소와 동갑내기인데 그러니까 혼의 관계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16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해 파리로 흘러든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904년 피카소가 아직은 무명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그녀가 페르낭도가 피카소의 모델이 되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 또 곧바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페르낭도가 등장한 이후 피카소의 화폭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토록 짙었던 청색이 서서히 거치고 노랑색과 오렌지색이 감도는 밝은 화면으로 바뀐 것인데 이 시기를 사람들은 장밋빛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또 이 무렵 그의 그림에는 고개사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 피카소는 미국의 문인이자 예술 후원가였던 거트루트 스타인과도 가까워집니다. 이 인물은 부유한 유대인 집안 출신인 사람인데 파리의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호하게 사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사들인다거나 싼값에 집을 빌려주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서포터였던 거예요.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거트루트 스타인과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되는데 스타인의 벽난로 위에는 이 피카소의 라이벌이었던 당시 앙리 마티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고 이에 그 자존심의 3단 스크래치가 난 피카소가 마티스의 그림보다 더 멋진 작품을 그려서 이 스타인에게 선물했다나 뭐래나 아무튼 뭐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작품이 1906년에 완성된 거트루트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켰고 또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평이 있을 만큼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은 아주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12살이나 많았던 마티스의 화실에 피카소가 아주 자주 놀러 다녔다고 해요. 마티스의 아이디어를 피카소가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가져다 쓰고 뭐 이런 일이 좀 잦았다고 하는데 아이 저 인간 또 내 아이디어 훔치러 왔나? 뭐 이렇게 마티스가 투덜거릴 정도로 네. 아, 자주 그 마티스의 화실을 드나들고 또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피카소와 마티스의 두 거장은 평생 뭐 라이벌이면서도 현대미술계의 라이벌이면서도 서로를 자극하면서 상생한 그런 친구이면서 동료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1907년 이 미술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명작이 하나 또 탄생하죠.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피카소가 우연히 이 아프리카 토속 조각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조각상의 그 강렬한 생동감과 죄송합니다. 표현된 게 깊은 인상을 받아서 이후 본인의 아틀리에로 들어가서 정말 몇 날 며칠을 틀어박혀서 완성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 정확히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입니다. 피카소 하면 이 작품 가장 유명하죠. 대표적인 큐비즘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거대한 화폭에 다섯 명의 여인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기존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커다란 눈에 정면을 향한 얼굴인데 코는 옆모습이고 등을 보이면서 쭈그려 앉은 여인의 얼굴은 또 정면을 향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그림. 이걸 우리 보통 큐비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그림의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보통 있는데 거의 불호였던 거죠. 근데 피카소의 무조건적인 지지자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야, 너 다시 거지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반문했을 정도였다고 하고 또 훗날 함께 이 큐비즘을 발전시켜 나갈 동료 화가인 조르즈 브라크는 자네는 마치 우리에게 손뭉치를 먹이고 석유를 마시게 해서 불을 뱉어내게 하려는 것 같아. 뭐 이런 알다가도 모를 네, 이해가 가시나요? 저 읽으면 지금 원고를 썼는데 인용구를 지금 이렇게 원고에 써왔는데 뭔 말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뭐 얼토당토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제 그나마 그 화상이었던 당시 그 거래를 뭐 화상은 요즘 말하면 화방이죠. 네, 미술품을 이렇게 거래하고 팔고 했던 화상이었던 다니엘 랑니 캄바일로만이 이 아비뇽의 처녀들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이를 계기로 피카소와 브라크를 연결해 준 것도 바로 요 다니엘 앙리 캄바일로라고 합니다. 이듬해인 1908년 마티스가 이 브라크의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와, 이 입방체들만으로도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한 데서 이 큐비즘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티스가 나이벌이긴 하지만 피카소에게 그 타이틀 하나를 굉장히 큰 타이틀 하나를 이렇게 탁 손에 쥐어준 거잖아요. 큐비즘이라는. 그렇죠? 자, 이렇게 피카소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미술 사조는 그러니까 마사초 이래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단일 시점의 원근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20세기 현대 미술의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자, 여기까지가 20살 무렵의 상실과 가난, 또 그 안에서 피어난 청색과 장밋빛,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큐비즘의 탄생까지 피카소 예술 인생의 전반기 부분이었습니다.

시저의 킬빌 듣고 왔습니다. 자, 2부 들어갈게요, 2부. 자, 일단 중반기, 초반기 했고요. 중반기 사랑과 전쟁, 그리고 게르니카. 본격적으로 도슨트 해드릴게요. 자, 1부에서 청년 피카소가 청색 시대를 지나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순간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그가 화가로서 본격적인 명성을 쌓아가던 시기, 그리고 그의 삶에 등장한 여럿의 여인들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페르낭도 올리비에와의 관계는 1912년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서 결국 파경을 맞습니다. 그런데 페르낭도는 원래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고 또 도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녀였고 그래서 피카소와도 정식으로 이제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별할 때도 위자료를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훗날 페르낭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피카소와의 인연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 하니까 시도를 하니까 피카소가 그때서야 변호사를 보내서 출간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딜을 한 거죠. 결국에는 페르낭도에게 연금을 주는 대가로 그녀 생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피카소 생전에는 절대 회고록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 합의하에 이제 연금을 주는 조건으로 쌍방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페르낭도와 헤어질 무렵 피카소 곁에는 또 이미 새로운 여인이 한 명이 존재했어요. 등장 이미 했습니다. 무용수 에바 구엘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원래 에바는 페르낭도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페르낭도가 바람을 피울 때 이제 그 알리바이 용도로 이 친구인 에바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쵸? 이제 알리바이 목적으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피카소와 에바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니 정말 인생 참 얄궂죠. 아니 또그 사이에 그렇게 또 눈이 맞았다고 하니까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쉽죠? 어쨌든 대단한 우리 피카소예요. 파블로 피카소. 친구도 요 기회를 누렸던 거지. 에바도. 친구 아닙니다.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친구라고 볼수 없죠. 자, 피카소는 에바와 결혼까지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결핵에 걸리면서 계획은 무산되었고 1915년 에바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까운 나이에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이후 1917년 피카소는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 공연에서 무대와 의상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발레리나인 올가 코를코바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금사빠입니다. 금사빠. 우리 피카소 씨 금사빠예요. 1918년에 바로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올가는 명문 귀족 집안의 딸이었고 무명이었던 피카소를 이제 상류 사회에 소개시켜주면서 피카소가 유명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이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조강지처라고 하죠, 우리. 올가가 조강지처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기 피카소는 러시아 발레단을 따라서 이제 로마에 갔다고 해요. 근데 로마에 가서 고전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고전주의 작품들 정말 많잖아요. 성서와 관련된. 이런 그 작품들을 보고 심취하게 되고 아내인 올가를 모델로 고전적이면서도 초현실주의적인 초상화를 이 시기에 아주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아들 파울루가 태어나고 그런데 이 파울루가 태어나자마자 화목했던 이 올가와 피카소 두 관계도 이두 사람의 관계도 좀 금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1927년 피카소가 한눈을 팔게 되죠. 파리의 한 갤러리 앞에서 17살밖에 안된 소녀 마리 테레즈 월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흔에 가까웠던 피카소는 테레즈에게 제 이름은 피카소입니다. 흥미로운 얼굴을 가지셨네요.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제 플러팅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정작 그 테레즈는 피카소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림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냥 어린 소녀였던 거죠. 자,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리에 이어지다가 1935년 마리가 임신한 사실이 제3자를 통해 올가에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고 올가는 곧바로 아들 파울로와 함께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 절대 재산분할 해줄 수 없어.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소송을 불발로 끝이 나죠. 결국 올가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법적으로는 피카소의 아내였지만 조강지처였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호적상으로만 부부였지 사실상 사실혼의 관계는 아닌 거죠. 피카소와 마리테레즈와의 사이에서 또 태어난 딸의 이름은 마야였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이 무렵부터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커다란 전쟁의 소용돌이가 피카소의 삶에도 밀려오는데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반군국주의 성향이 강했던 피카소는 국가와 이념을 넘어 전쟁 그 자체를 혐오했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시기 그의 곁에는 또 새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진 작가이자 화가였던 도라마르라는 여인이었는데 반파시스트 운동가이기도 했던 도라는 피카소에게 그러니까 사진 기술을 가르쳐준 인물이면서 이후 피카소의 정치적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꽤 중요한 인물이죠. 1937년 4월 26일 나치 독일의 콘도르 군단이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시작된 폭격이었지만 이 먼지 구름 때문에 정확한 표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무차별 2차 폭격을 감행한 것이고 이 폭격으로 민간인이 무려 1,500에서 1,6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끔찍하죠. 이 소식과 그 참혹한 사진들을 접한 피카소는 당시 이 전쟁의 참상을 스케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해 6월 4일 세로 349cm, 가로 775c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는 뭐 역사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 고증화.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도 보이고요. 불길에 휩싸인 집, 또 부서진 동물의 머리까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이 그림에서 피카소는 의도적으로 이 붉은색을 배제하고 오직 블랙, 그리고 화이트, 그레이. 이세 가지 색만 화면을 채웁니다. 세 가지 색으로만. 뭐 전쟁하고 그러면 피 흘리고 하니까 보통 붉은색 많이 쓰죠. 근데 전혀 이 붉은색은 전혀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채색을 쓴 거예요. 이 스페인 내전의 참상에 함께 괴로워했던 이 도라마르는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이분이 사진작가라고 했잖아요. 사진으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게르니카 그 작품 과정을 제작 과정을 다 사진으로 남긴 거예요. 기록으로. 그러니까 이 도라마르가 없었다면 게르니카는 사실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남았을 거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도라마르라는 이 여인이. 같은 해 그려진 이 우는 여인 역시 스페인 내전 소식에 괴로워하던 도라마르를 모델로 피카소가 그렸다는 썰이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렵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직후 이 게스타포 장교가 프랑스의 작업실에서 게르니카 사진을 보고 이것을 당신이 그렸소? 라고 피카소에게 묻자 피카소 왈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린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설마 그 게스타포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무시무시한 게스타포 장교 앞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한 짓이오라고 말할 정도로 네. 배포가 큰 사람이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피카소가?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50%만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리고 1940년 여름 파리가 함락되고 모든 전시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피카소는 파리를 떠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그 시기를 견뎌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하던 때에도 그는 나치 치하의 암울함 속에서 묵묵히 정물화를 그리며 자리를 지켜낸 거죠. 여기까지가 피카소의 중반기 사랑과 이별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 피카소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본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 피카소가 말년에 새롭게 몰두했던 매체인 도예의 세계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여인들과 마지막 예술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3부 이어갈게요.

샘 김의 Sunny Days, Summer Nights 듣고 왔습니다. 자, 3부 들어갈게요. 3부에서는 그 도해의 발견 그리고 생애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도슨트를 해드릴 건데 2부에서 스페인 내전과 게르니카 그리고 도라마르와의 인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3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직후 피카소의 후반기 그리고 오늘 방송의 타이틀이기도 한 이 도해, 도자라는 새로운 매체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나치 점령하에 파리에서 피카소는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던 프랑수아즈 질로라는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새로운 여인들이 등장하죠. 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질로는 전문 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이 그림을 배우고 있었고 피카소와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다 결국은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클로드와 팔로마라는 두 아이가 또 태어나요. 한편 전쟁이 끝난 1944년 정치활동을 자신의 예술이 지닌 세계관적인 연장선이라 여긴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이후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정치적인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하는데 1951년에는 6.25 전쟁을 우리 한국 전쟁을 모티브로 한 한국에서의 학살 그리고 1954년도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완성하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정작 피카소 본인은 이 이오시프 스탈린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네요. 공산당인데. 실제로 1953년 한 잡지의 표지화로 이 스탈린의 초상을 그려달라는 그 주문을 받았는데 실제 얼굴과 전혀 닮지 않게 그려서 그 같은 공산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는 걸 보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공산당원 적을 또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아이러니한데 정말 그 속내가 뭐였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 요 또 피카소잖아요. 소더비 경매나 뭐 크리스티 경매에서 굉장히 고액의 경매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이런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당원이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서구권의 혜택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피카소가 아닌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상황들이.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봐요. 그리고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름, 60을 넘긴 피카소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자기 마을인 말로리스를 찾아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도자가 시작이 되는데 이곳에 그 마두라 공방이라는 곳에서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흙과 불로 빛는 도자기 예술, 바로 도예였습니다. 발로리스는 도자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또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 그런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이미 젊은 시절부터 도예에 관심을 가졌던 피카소에게 이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과의 만남은 오랜 호기심을 마침내 실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그가 이제 도자라는 또 하나의 언어를 획득하게 된 셈입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도자의 표면을 캔버스처럼 때로는 판화처럼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표면을 이렇게 판에서 선을 새긴다거나 나뭇잎과 천 같은 사물을 눌러서 자국을 남기기도 하는 등 우리 선조들이 그 도자기 만들 때 다뤘던 그 상감 기법 있죠? 이렇게 새겨 넣는 거. 이런 기법과도 약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시라는 평평한 바탕 위에 비둘기, 물고기를 그린 초기작부터 그 스페인 투 경기의 8개 장면을 진행 순서에 따라 8점의 접시 형태로 제작한 50여 개 에디션까지 굉장히 많아요, 에디션 작품들이. 어쨌든 도자라는 매체 위에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변형시키면서 변주하면서 작품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그의 모국인 그 스페인은 투어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투어를 즐겨 그려왔던 그는 발로리스에 정착한 이후에도 인근 투우장을 즐겨 찾았다고 하고 피카소에게 투우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뭐 경기, 구경거리가 아닌 뭐라 할까요? 삶과 죽음, 인간과 동물, 또 인간의 무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폭력성과 억눌림, 저항과 순응, 반발, 열정과 욕망이 맞부딪히는 어떤 극적인 경험이자 무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투우를 좋아하나? 라는 그 의문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같은 시기 그는 그릇의 형태 자체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에도 몰두했는데요. 화병의 몸체를 새로 만들고 주전자의 손잡이를 동물의 뿔로 바꾸는 이런 식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접시가 얼굴이 되고 화병이 새가 되고 또 항아리가 여인의 몸이 되는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매체 위에서 펼쳐진 또 다른 큐비즘이었던 셈이죠. 캔버스의 큐비즘이 아닌 도자기를 이용한 큐비즘을 실행에 옮겼던 셈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또 그가 즐겨 다룬 소재 가운데 하나였던 염소. 염소는 특별한 어떤 상징이 있다기보다는 발로리스에서 보낸 그 목가적인 여름과 여름 풍경과 소박한 행복을 나타내는 소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무렵 프랑스아즈 진로와의 관계는 서서히 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못 가요, 계속. 자, 필요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쓸모와 역할이 닿으면 다시 그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오게 하는 뭐 이런 방식을 마치 여성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피카소가 명성을 얻으면서 점점 소홀해진 이 프랑스 그러니까 진로와 피카소와의 관계 속에서 진로는 1953년 결국 스스로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피카소가 그동안 거쳐온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를 먼저 떠난 경우는 이 진로가 아주 그냥 유일무이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떠나려 하자 피카소는 나 같은 남자를 떠날 수 있는 여자는 없어. 너는 내 작업실에 먼지보다 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말로 그녀를 자극하고 흔들었고 이에 뒤질사라 진로는 나는 결코 쓸려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먼지다 라는 말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피카소는 그녀의 그 작품 전시를 방해하고 그녀와 그 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등 방해 공작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법적으로 맞서 끝내 그녀의 권리를 결국은 찾아옵니다. 어쨌든. 그리고 훗날 그녀는 피카소와 삶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피카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 무렵 1953년 72살의 피카소는 19살의 포니테일 소녀 실베트 데이비스를 모델로 애정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수십 점의 연작을 또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으로 금전적인 지원까지 그녀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하고 그 실베트가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고 해요. 훗날 실베트는 리디아 쿠벳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는 화가로 성장합니다.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961년 피카소는 생애 마지막 여인이 될 자클린 노크와 재혼하는데 자클린은 두 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라서인지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유독 강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그동안 그렸던 어떤 연인들보다도 자클린의 모습을 자신의 그 화폭과 이 도의 작품에 가장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무려 400점이 넘는 작품에 이 자클린이 모델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발로리스의 도의 작업 후반부에도 자클린의 모습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접시 위에 단순한 선 몇 개로 그려진 옆모습, 또 화가와 모델 연작 속의 얼굴까지 자클린은 피카소 말년 예술의 가장 중요한 뮤즈였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80대에 접어들어서도 피카소는 그림과 도예 작업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 판화 작업을 많이 했고 고령의 나이에도 판화 제작의 기본 원리와 규칙을 그대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71년 이혼을 앞둔 그는 둥근 접시나 화병이 아니라 납작한 도판 위에 사각형이나 마름모 모양의 작은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 춤추는 사람들을 새겨넣은 연작을 제작했는데 도자를 판화처럼 다루던 그의 오랜 방식이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 4월 8일 피카소는 프랑스 남부 무쟁에서 92살을 일기로 심장마비로 세상과 작별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올가의 아들 파울로는 아버지 사후, 그러니까 피카소 사후, 자클린 로크에 의해 장례식 참석을 저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 어머니인 올가 역시 파울로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네요. 뭐 손녀 마리나 피카소는 14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에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라는 작품을 출간해서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세상에 알렸고요. 또 그녀가 유산으로 받은 막대한 재산과 작품들을 나 이제 과거 속에서 살기 싫어 과거를 떠나보내야겠어 라며 대부분 처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두가 불행했던 것은 아닌데 그 진로 있죠. 프랑스 아주 진로. 스스로 피카소를 떠났던 유일한 여인. 진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클로드와 팔루마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예술가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팔루마는 보석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청색시대의 상실과 고독, 또 큐비즘이라는 현대 미술의 혁명, 게르니카가 고발한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말년 발로리스의 햇살 아래서 피어난 도예까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에서 도예까지 그의 삶과 궤적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피카소의 그 화려한 예술적 성취 이면에 그를 거쳐간 수많은 여인들의 희생과 피눈물, 회한, 또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옆에서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좀 무겁고 씁쓸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의 92년 생애를 전반기와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누어 함께 걸어봤습니다. 한 사람의 삶 안에 이렇게나 많은 색과 형태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교차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천재적 예술가로서의 빛나는 재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던 인간 피카소의 또 다른 모습.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위대한 문제적 예술가의 여러 얼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피어난 느낌표와 물음표에도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3: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4: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